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 연주하는 음악 전폐희문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20세기 인류의 영적 스승이었던 토머스 머튼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글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글을 쓰는 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기

인가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 의미 있는 글이듯이 사랑이 담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오늘 토머스 머튼의 글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함령지곡 준비했습니다. 함령지곡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함령지곡 준비했습니다. 함령지곡 이름이 참 좋은데요. 편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악영산회상의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그런 음악의 아명을 함령지곡이라 붙여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루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함령지곡 들려드립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충우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어부사 준비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무렵에 편찬된 가사 6종이란 가집을 보면 우리 가사에 대한 느낌 같은 걸 적어 놓았는데요. 길고락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길고락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길고락이 길고락을 말하는 거죠. 길고락은 듣기 좋다 이렇게 써 놓았고요. 또 처사가는 한가하다, 상사가는 다정하다, 그리고 지금 들으실 어부사, 어부사는 허탕하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19세기인들이 우리 가사를 어떻게 느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허탕한 어부사가 되는 셈이죠. 이 어부사 내용을 보시면 허탕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물가에 살면서 그 한가로움을 즐기는 이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일장 내용만 보아도 그런 서정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 흰 어부가 갯가에 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물가에 사는 게 산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아침에 빠진 물이 저녁이 되니 다시 밀려오네. 찌그덕 찌그덕 어여차. 배에 기댄 어부의 어깨 한쪽이 높아졌네. 이렇게 일장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한쪽 팔을 어딘가에 올려놓아서 한쪽 어깨가 높아진 거겠죠. 너무 편한 자세로 배에 타 있는 모습을 처음 시작부터 그렸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가 서늘한 바람도 느끼고 가끔 안개 속으로 가기도 하고 낚싯대 들이오고 있다가 홀로 술사발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르면 다시 돌아가면서 세상 일을 잊고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부사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노래죠. 12 가사의 하나 어부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기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곡 관악영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서울악회의 연주입니다.

있는 가곡, 오늘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백미생이 듣겠습니다. 일소백미생 하면 한번 웃음에 만 가지 교태가 생겨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양귀비의 미소를 말합니다. 일소백미생이 태진의 여질이라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 행촉하였으니 지금의 마외 방초를 못내 서러 하노라. 태진은 양귀비를 말하고요. 명황은 당현종, 그리고 마외는 양귀비가 도망하다 죽음을 맞이한 곳, 마외파를 말합니다.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백미생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해라. 그것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매일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사람은 더 강한 자의식으로 더 건강하게 산다. 음악은 최고의 약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증명됐다는 내용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독일의 작곡가가 쓴 글이라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듣는 곡으로 추천한 음악이 바흐나 모차르트였는데요. 제가 만약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도 지금 들으신 영산회상의 상령산이라든지 가곡과 같은 음악을 추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양 작곡가가 쓴 글이라서 예로 든 것이 서양 음악이라는 점 감안하셔야겠죠. 물론 바흐나 모차르트도 혈압 낮추는데 좋지만 우리 음악에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별한 곡들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곡을 들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 수명이 연장된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국악산책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도 여러분의 건강 증진 또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번에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전라북도 지역 전승의 산조입니다. 지금 주로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산조가 전라남도째인 김창조 계열의 산조인데요. 신관용류는 이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시작 부분이 계면조로 시작된다는 점인데요.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전라북도 지역 전승의 산조입니다. 지금 주로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산조가 전라남도째인 김창조 계열의 산조인데요. 신관용류는 이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시작 부분이 계면조로 시작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끝 마무리도 계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초기 산조의 명인으로 활동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영채, 박한용, 박학순 이런 분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신관용류는 이영채의 산조를 이어받아 전승했습니다. 이번에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서은영의 가야금, 강정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워서 산조와 병창 모두의 일가를 이루었고요. 창작음악 연주에도 능해서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농악가락 준비했습니다. 농악을 구분할 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영남농악은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영동농악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게 되고요. 또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호남좌도농악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농악은 영동농악과 가까운데요. 경북농악 중에서도 안동, 영주 등의 동북지방은 영동농악의 특색을 보이고요. 대구나 청도 지역의 것은 경남농악에 가깝죠. 또 김천 선산 지역은 경기 충청 농악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남 지역의 여러 지역 농악은 저마다 각각 인접 지역과 공유한 지역은 경기 충청 농악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남 지역의 여러 지역 농악은 저마다 각각 인접 지역과 공유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영남 농악가락을 음악적으로 볼 때는 호남가락에 비하면 섬세함의 면에서는 못 미치지만 박진감이 있으면서 꿋꿋한 특징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덧배기나 다드래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호호딱딱을 쓰는 것도 특징입니다. 영남 농악가락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사물놀이배 연주입니다.

야, 못 들었구나. 못 들었길래 옥동을 알렸디요. 어디서? 통해서. 그 통이라니 끼니 세장구통, 북통, 시래기통, 계집아이 저 통이 여기지 마라. 서울 광화문통 건너 기색의 낭자통을 샀디. 얼마 줬니? 아, 작살립 줬죠, 작살립. 오, 그 세니 피란 말이구나. 오를 다 맞았다, 두둥둥, 둥개야. 내가 내서 아랑, 아랑, 아야 장손내눈이 잘한다고 종초간 문이 나리더니 지 아버지 본대버리 칼자루만 지어

남방의 등청량 삼선벌레 청천해요. 이소 정분 능나도이라. 능나도이면 흘밀대, 흘밀대이면 만폭대라. 피양에게 명을 썩 들어간다. 자문주고 하초계.

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은 노화를 방지하는 전달 물질이고 또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우울증에 음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의학계에서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음악 하나하나도 때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영산회상이나 가곡과 같은 음악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러 음악들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을 도와주는 우리 음악과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불행한 시대를 지나면서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이것 보라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자꾸만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어서 보여줍니다. 예술이 불행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여전히 태어나는 것들, 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가치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다시 삶이 가진 빛을 떠올리기를 찾아내어서 보여줍니다. 예술이 불행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여전히 태어나는 것들, 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가치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다시 삶이 가진 빛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님과 함께합니다. 목소리의 울림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분이죠. 아티스트로서 품어온 생각과 또 무대에 대한 철학, 그리고 지난 2월에 발매한 정규 13집 앨범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조지훈의 시, 시작의 노래로 낙화 함께 듣겠습니다.

또 9299번 쓰시는 분, 와, 나윤서님이 나오신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깜짝 선물 같다고 또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뭐 바로 만나야죠.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인연의 힘을 믿으시나요? 만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말이죠. 오늘 모실 분은 잠시 다른 길을 돌아서 결국 재즈와 만나게 됐고 마치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분입니다.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이게 제가 인연의 힘을 믿냐고 우리 청취자들께 여쭈었는데 사실은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마치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요. 전 제가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와, 사실 저는 이렇게 가까이는 처음 뵙고 이제 무대에서 그 온몸을 끌어서 막 전율을 늘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연으로만 아유.

0: 네. 어떻게 다시 음악을 하게 됐어요.
1: 와,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꽤 늦게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뮤지션들의 처음 시작과는 조금 다르네요.
0: 그렇죠.
1: 예.
0: 제가 노래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26살 때였거든요. 네.
1: 근데 20대 중반 그 26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서 재즈스쿨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재즈를 한다고 하면 재즈 본고장을 갈 것이다.
0: 네.
1: 미국으로 갔겠지 했는데 프랑스로 가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0: 저 사실 재즈가 뭔지 몰랐어요. 모르고.
1: 그런데 어떻게 재즈를 하게 되신 거예요?
0: 아, 제가 그 뮤지컬 하면서, 아, 너무 부족하고, 제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어서, 제 음악하는 친구가 해서, 재즈가 뭐야? 그랬더니, 대중음악의 원조니까 이거를
1: 네.
0: 배우면 네가 하고 싶은 노래를 뭐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
1: 오,
0: 그리고
1: 최고의 설명이네요.
0: 네, 그리고 제가 그 샹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또
0: 그래서
1: 불문과를
0: 네,
1: 나오셨으니까.
0: 그래서 프랑스에 뭐 샹송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유럽 최초의 재즈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1: 네.
0: 그럼 파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갔죠. 가서
1: 네.
0: 고생 많이 했죠.
1: 뭐 언어도 뭐 전공을 했습니다만
0: 아, 언어도
1: 언어도 그렇고
0: 그렇고,
1: 음악의 그 세계가
0: 저는 재즈라는 음악을 한 3년 만에 공부하고 오면 할수 있는 음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 네.
0: 1년 만에, 아, 이거는 평생 해도, 다알수 없는 음악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1년 하고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1: 네.
0: 그때 선생님들께서, 네, 그냥 제가 우리가 학교에서 듣는 그런 미국의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재즈 보컬리스트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진 유럽 재즈 싱어들의 음악을 예 들려주셔서 제가 아, 내 목소리 갖고도 할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1: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재즈라는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만큼 이 재즈의 매력이 굉장한 건데 우리 나윤선님께서 느끼시는 이 재즈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어떤 음악인
0: 아,
1: 걸까요?
0: 네. 사실 저는 그 재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을 가보고 많은
1: 네.
0: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아, 재즈는 여행이다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재즈는 어떤 음악의 장르라기보다는 태도인 것 같아요.
1: 태도, 네.
0: 제가 이 음악을 하면서 내가 다른 뮤지션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순간적인 그 즉흥이 정말 중요한 음악이어서 제가 혼자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음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왜 대화하면서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재즈라는 음악이, 아, 대화가 돼야 되는 음악이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네, 그런 거를 가르쳐준 네, 음악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 재즈는 그 음악의 한 장르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재즈 무대를 감상을 했을 때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흡이 잘 착착 맞아서
0: 네.
1: 잘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서로 듣는 태도
0: 네.
1: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0: 네,
1: 보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혹시 재즈를 하시면서 스스로도 조금 달라지거나 좀 변화되거나 자유로워지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0: 네, 많아요. 사실
1: 많아요.
0: 저는 제가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0: 정말요?
1: 네, 그 공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예,
0: 긴장하시고,
1: 많이 떨고
0: 네.
1: 그다음에 거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전혀,
1: 근데 사실은 뭐
0: 예.
1: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아, 이거는 병은 아니구나라는 걸 네,
0: 자연스럽구나.
1: 알게 됐고.
0: 네.
1: 근데 이제 일단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첫 소절을 시작하면 이제 점점 나아지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배우게 된 건, 그냥 무대에서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내가 그렇게 떠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말 잘하고 싶어서,
0: 맞아요. 예.
1: 완벽하고 싶어서. 근데 완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의 공연을 보면서도 그분들의 그런 진솔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훨씬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솔직해지는 것, 그다음에 괜찮아. 이분들은 너를 격려하고 너와 이 순간을 즐기고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니까.

0: 하는 분들이니까 솔직하게 다 얘기해.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점이거든요.
1: 그 지금은 그럼 조금 그래도 많이 편안해지셨습니까?
0: 뭐 무대 공포증은 아직도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많이 편해졌어요.
1: 네. 네.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뭐랄까요? 그냥 그 나윤선님의 공연을 봤을 때는 늘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로 그냥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마 이분이 이렇게 올라기적인데 떠났을까 이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아, 그 한 소절이 굉장히 중요했군요. 자, 지난 2월에 반갑게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Lost Pieces라는 앨범인데 13번째 정규 네. 앨범이죠. 이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0: 이번 앨범은 총 11곡이 들어있고요. 네. 제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한
1: 전부 다
0: 네, 네. 앨범입니다. 네.

0: 이 조각들을 그러면 내가 그냥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씩 일단 맞춰보고, 이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1: 네.
0: 부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1: 아.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1: 앨범을 만드는
0: 네.
1: 과정이,
0: 그래서
1: 네.
0: 물론 굉장히 뭐 내용도 어둡고 그렇지만 의외로 음악은 뭐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1: 네.
0: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1: 네.
0: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걸또 다시 배웠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앨범입니다.
1: 그러면 11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11개의 그 잃어버린
0: 네.
1: 조각들이지만 이거를 다 듣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치유된,
0: 네.
1: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겠네요.
0: 제 개인적으로 그랬는데요. 들으시는
1: 아마
0: 분들은.
1: 들으시는
0: 예, 어떤지
1: 분들도 아,
0: 모르겠습니다.
1: 음악이란 게또 그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 아, 그래서 이 앨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직접, 네.
0: 앨범 타이틀, 예, 곡의 Lost Pieces
1: 네.
0: 들어볼까요? 네.
1: 그, 왜이 곡을 추천해 주셨는지.

0: 일상이라는 정말 프랑스의 너무나 뛰어난 뮤지션들이 저를 정말 많이 서포트해 주셨어요. 그 이외에 뭐 비브라폰도 들어가고 정말 다양한 악기가 많이 들어가는
1: 네.
0: 음악은 미니멀하지만 네. 글쎄요. 좀
1: 구성은
0: 예, 얘기가 풍성한. 좀 많아지네.
1: 자, 곡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음악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타이틀곡 Lost Pieces 나윤서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것 같아요. 아, 아주 좋네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8609번 쓰시는 분께서 이번 로스트 피시스 앨범 정말 좋습니다. 이분도 역시 지금 들어주셔서 아, 알고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그리고 1157번 쓰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는 것 정말 멋지십니다. 어떤 길이 나의 길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네요 하셨고요. 써니망고님께서는 2009년 리옹 오페라 극장에서 해금 피아노와 함께하는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국악과 재즈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는 것 정말 멋지십니다. 어떤 길이 나의 길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네요 하셨고요. 써니망고님께서는 2009년 리옹 오페라 극장에서 해금 피아노와 함께하는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었습니다. 국악과 재즈의 만남 그것도 역시 멋집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인가 봐요.
1: 네. 제가 아는 분이네요.
0: 아 그런가요? 아, 써니망고님께서 또 이렇게 반갑게.
1: 감사합니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1: 보인다는 게.

0: 잘 부를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했었는데 같이 이제 그룹 활동하던 친구들이 아 우리가 레파토리가 지금 모자란다. 너도 곡 빨리 써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떻게 곡을 써? 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뭘 배워? 그냥 네가 아는 것 갖고 쓰면 되지. 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한두 곡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그냥 가수라고 생각했지 뭐 싱어송라이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1: 네.
0: 근데 제가 사실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하늘 길이 닫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나갈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니까 네.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네, 유튜브 보고
1: 네.
0: 이건 뭐 음악을 만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써서 어떻게
1: 아, 독학으로요?
0: 독학을 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음반을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앨범 자켓도 제가 사실은 셀카로 찍고
1: 정말요?
0: 그래서 결국은 네. 그때 처음 혼자 오롯이 제가 뭐 그때도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서 예.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0: 화자가 되는 거니까 제 이야기인 것처럼. 근데 속일 순 없으니까 이제 그걸 자기화하는데 조금 시간을 이제 드린다면 제가 곡을 쓰는 건제 얘기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내 얘기니까.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조금 처음엔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무대 위에서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관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형식의 대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곡을 하는 것과 제 곡을 하는 것. 네.
1: 역시나 대화를 나누는
0: 네.
1: 것이니까. 아, 그래도

0: 이름을 지금 잘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네, 오바송 그다음에 또 뻥사니 또 예, 그러니까 브라스를 맡아주신 분 그리고 또
1: 얼마나
0: 안나엘 예
1: 많겠습니까?
0: 그리고 또 스트링을 맡아주신
1: 진짜
0: 분들
1: 많이 참여해
0: 네
1: 주시네요.
0: 제가 그연 녹음하면서 처음 뵌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셔서 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네, 이 음반을 만들 때그 사운드를 정말 다 만들어 주셨죠. 네,
1: 와,
0: 감사합니다.
1: 저는 계속 들으면서 그 뮤지션들의 그 이름을 말씀하실 때그 프랑스 발음이 너무
0: 아니,
1: 감미로워서 그것만 쏙쏙 들어오고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0: 이름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1: 기음까지 알았어요.
0: 정말 저도 진짜 네.
1: 그러면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번 앨범이 아까 이제 슬쩍 우리가 그 중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11곡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13번째 앨범을 통해서 관객에게,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제가 그 로스트 피시즈를 만들면서 제가 길거리를 가는데 그 다리 하나를 잃은 새가 이렇게 깡총깡총 이제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있어서 그 저랑 약간 그 저도 그때 뭔가 상실의 경험이 있었던 때여서 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너도 지금 다리 한쪽을 찾고 있니? 아니면 나도 지금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 찾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저 친구는 다 완전히 다른 걸 찾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뭔가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조각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새로운 거, 더 나은 거, 더 고마운 거, 더 행복한 거, 예, 더 마음이 가는 거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 조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뭐 네. 그냥 그게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잃어버린 거, 후회되는 거 생각하다가
1: 그리고
0: 인생이 가는데,
1: 찾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0: 찾으면서. 그렇죠.
1: 잃어버리면서
0: 그런 것의 반복. 그러니까 너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불행이라고 꼭 불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좋은 날도 또 오고 그러니까요. 그냥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언젠가 내려가 있고 네. 그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반을 내 준비했습니다. 네.
1: 좀 편안하게 이 곡을, 이 음반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삶의 여정 속에 놓여 있고 가는 중이잖아요.
0: 네.
1: 어떤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추락과 같은 경험을 해서 도대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갖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한 텀을 또 지나면 또 새로운 빛이 나오고 또
0: 그러니까요.
1: 가끔 뭐 터널도 지날 때 있지만 또그또 지나고 보면 또 새로운 길이 나와 있는 걸 아마 다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니 어쩌면 보면 이 로스트 피시스라는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조각들 그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으려고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렇게
0: 이렇게
1: 들으려고

0: 오늘 보니까 우리말 곡을 언젠가는 꼭 써보고 싶다 이런 바람도 표현하셨더라고요.
1: 아, 제가 사실은 늘 그게 마음 한켠에 좀 안타까움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즈라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외국말로 주로 노래를 많이 했고, 근데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합창, 그러니까 국립합창단을 처음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합창곡 개발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어서 그 우리 말의 맛, 우리 말의 멋 이런
0: 맞아요.
1: 거에 굉장히

0: 이게 그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제가 음악과 그림과 또 예,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네 같이 섞인 그런 공연을 이제 처음 선보일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 프랑코 설비안 보얀지라는 피아니스트와 또 한국의 클래식 뮤지션들과 함께 평택, 강릉, 제주, 남양주 이렇게 해서 네.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 당장 10월 17일에 선정릉에서 공연이 있는데 이거 9월 15일부터 티켓 판매 시작되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12월 21일, 22일에도 네, 워커힐에서도 있고 25일 크리스마스
0: 네. 네,
1: 그때도 공연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소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0: 모두 건강해.
1: 네, 그때도 공연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소망을 여쭙고 싶습니다.
0: 모두 건강하시고요.
1: 네, 네
0: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최고예요.
0: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지금 사실 바쁘신 와중에 약간 발가락이 아프셔가지고 네, 지금 조금 다치셨다고 하는데 얼른 쾌차하시기를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응원을 꼭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품고 살아가죠.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약점이나 단점은 되도록 숨기거나 가리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억지로 가리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그 약점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거나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부자연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내 안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앞머리로 가리기보다는 시원하게 넘겨보고요. 어깨가 조금 좁다고 부풀린 옷 속에 숨기기보다 가슴 쫙 펴고 편안하게 옷을 입을 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두 여자의 연주로 셋 전해드렸습니다. 6642님께서 장단점이 고루 섞이며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살리는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나의 단점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자꾸 가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단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인식 자체도 못해요. 말하기 전까지는. 아, 그랬어? 근데 너가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전 전혀 몰랐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느낀 게, 아, 굳이 그 단점이라고 해서 나만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릴 필요가 없겠구나. 아, 남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독이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면, 내가 좀 보기에 외형상으로 느끼는 단점이라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음악 기르는 말에 출석해요. 날씨가 많이 좋아서 선풍기 오늘은 안 켰네요. 선풍기도 안 켤 만큼의 선선해짐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한낮에는 아직 선풍기 들여놓기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한낮에는 좀 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져서 당분간은 좀 더 둬야겠다. 시시때때로 이 선풍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 많이 시원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가을이. 1178님께서 오늘 순창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길에 잠시 쉬면서 풍경 한껏 남깁니다. 최근에 주변 도로 양옆이 깨끗해지는 걸 발견합니다. 각 지역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오전, 오후 동안 정리하는 것을 보는데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별 탈 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파란 또 도로에서 이렇게 지나시면서 잠시 또 쉬어서 이 사진 찍으셨나 봐요. 아유, 또 파란 하늘에 아래로는 초록초록한 나무들, 숲 사진 보내주셨어요. 대비가 되니까 색깔이 더 예쁘네요. 맞아요. 1178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루하루 진짜 감사일기 하나씩 써야겠다. 아, 저도 생각하면서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1178님은 오늘 감사일기 딱 하나 생기셨네요. 7208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루하루 진짜 감사일기 하나씩 써야겠다. 아, 저도 생각하면서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1178님은 오늘 감사일기 딱 하나 생기셨네요. 7208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인데요. 아, 정말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요. 어디로든 몸이든 마음이든 여행 떠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떠나는 여행 전해드려요.

0: 에르메르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의 펭귄 날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의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가 펭귄들을 통해서 우리네 삶에 대해 그리고 행복에 대해 전하는 글 잠시 후에 전해드려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아스팔트 위에서 일렁이는 아지랑이와 신기루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삶의 이유이자 큰 기쁨이었던 할머니와의 추억과 또 아름다웠던 기억을 노래한 곡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였던 그대여 듣고 올 텐데요. 음악그룹 연줄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1: 안녕, 내 기쁨, 내 행복,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였던 그대여.

침 그리고 한옥 찾지. 최근 저는 SNS에 멋진 그래피티 문구 하나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성공한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지구는 평화를 만들고 치유하고 고치고 이야기 나누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펭귄으로 태어났다면 이번 생에 기린이 될 수는 없죠. 세계 최고의 책을 읽고 유능한 상담가를 만나며 깨달음을 얻는 여행을 떠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긴 목을 갖지 못했을까 하며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부모나 유전자 혹은 사회를 탓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펭귄은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추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폭풍이 몰아칠 때면 서로 아주 가까이 모여 동그랗게 허들을 만듭니다. 깃털에 붙은 얼음 조각만 아니라면 마치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펭귄의 몸은 공기주머니가 있는 깃털로 덮여 있어서 5리털 이불처럼 체온을 잘 보존합니다. 하지만 서로 모여 허들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허들의 중앙은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따뜻한 사우나인 셈입니다.

위험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 허들링은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집단 지성의 근사한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이미 앞서 나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력이 참 독특하죠? 남극 대륙의 펭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일종의 자기 개발서예요. 남들은 쉽게 해내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괜히 조바심이 나는 날 있죠.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부럽거나 추진력 있는 모습을 담고 싶어서 억지로 나를 바꾸려고 애쓸 때처럼요. 하지만 내 본연의 모습을 부정할수록 결국 지치는 건 나 자신뿐이곤 한데요. 기린처럼 긴 목이 없다고 자책하기보다 펭귄이 가진 따뜻한 깃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눈보라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펭귄처럼 우리 삶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일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괴롭히기보다 내 모습 그대로를 토닥여주는 너그러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의 펭귄 날다와 함께 해봤고요. 나비의 노래와 연주.

송소희의 노래였어요. 부서진 것들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요. 동화의 연주예요. 오늘은 맑음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저도 그 기운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750님께서도 출석합니다 하고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공미연의 노래인데요. 자작나무다 듣고 오시죠.

공미연의 노래였어요. 자작나무다.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흔히 가을을 두고 결실의 계절이자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점이 아닌 집 앞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 바로 빵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작은 책갈피를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유명 출판사의 세계 문학 전집 표지를요. 빵 포장지 그대로 담아내서 마치 작은 책 한 권을 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진짜 핵심은요. 그 안에 무작위로 들어있는 세계 문학 책갈피예요. 출시 직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면서 원하는 책갈피를 모으기 위한 열풍까지 지금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고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를 멋으로 여기는 이런 흐름이 퍼지면서 문학을 즐기는 방식 또한 이렇게 소박하고 재치 있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 마음을 가만히 앉힐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나만의 작은 도서관이 되겠죠. 올가을에는 차 한 잔과 함께 책 한 권 가만히 펼쳐보는 그런 여유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3위인 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3위인 곡은 정철이 지은 가사죠. 미인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낙향한 뒤 이별한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움과 충성을 표현하는 마음이 담긴 가사입니다. 루트머지의 노래와 연주로 3위인 곡 들어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무더운 날,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를 차로 달릴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저 멀리 아스팔트 바닥 위에 물 웅덩이가 고인 것처럼 유난히 반짝거리고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모습이요. 어? 저기 물이 차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 웅덩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다시 메마른 아스팔트만 나타나곤 하는데요. 도대체 뜨거운 도로 위에는 왜 자꾸 거짓 물 웅덩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물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가 우리 눈을 속이는 빛의 마술, 즉 아지랑이 현상 때문입니다. 검은색 아스팔트는 햇빛을 강하게 흡수해서 한여름에는 표면 온도가 무려 50도에서 70도까지 치솟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달아오르면 바닥 바로 위에 있는 공기도 급격하게 뜨거워집니다. 문제는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 위에 있던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서 공기층이 지글지글 섞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던 햇빛이 밀도가 전혀 다른 두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똑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굴절이 돼서 위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휘어져 들어오는 빛을 보고 어? 바닥에 하늘이 반사되어 보이네? 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하층신기루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지랑이가 바로 이 신기루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가까이 가면 물 웅덩이가 사라졌던 건 내 시선의 각도가 바뀌면서 빛이 휘어지는 통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요. 내 눈을 속인 도로 위의 물 웅덩이.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거리는 듯한 선율 느껴보셨나요? 달려운의 연주로 아지랑이 함께 감상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 아스팔트 위를 일렁이게 만들던 물웅덩이의 비밀. 정말 꼭 물웅덩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기층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입니다. 사실 아지랑이와 신기루는 원리가 같아요. 일상에서는 지면 근처에서 일렁이는 것을 아지랑이라고 부르고요. 기상학이나 과학에서는 빛이 꺾여서 물체가 변형돼 보이는 현상 전체를 신기루라고 부르는 그거 부르고요. 기상학이나 과학에서는 빛이 꺾여서 물체가 변형돼 보이는 현상 전체를 신기루라고 부르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비단 도로 위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의 눈앞에 가짜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것도요.

이현의 농 연주로 들꽃의 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화요일 순서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리듬 타는 남방 환상 준비했어요. 문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이라는데요. 게다가 화요일 오후는 월요일에 쏟아부은 에너지가 살짝 바닥을 드러내면서 화가 나서 화요일인가 하는 엉뚱한 혼잣말이 절로 나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주말까지 아직 달려갈 날이 한참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불쾌한 기분은 기지개 한 번으로 털어버리고요. 남은 화요일 오후도 가뿐하고 기분 좋게 채워가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곡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신수동 삼평의 노래로 쉼표 앤 온점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흔히들 인생은
0: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신수동 삼평의 노래로 쉼표 앤 온점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흔히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0: 네.
1: 누구나 살면서 잘 잡은 타이밍이 있을 것이고요. 또 혹은 아 그때 요거를 못 잡아서 진짜 아쉽다는 타이밍도 아마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아요.
0: 투자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1: 어깨에 사서 아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뭐 그러잖아요.
0: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면 큰일 나요.
1: 그걸 네.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0: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1: 이게 무릎인지 이게 어깨인지 네. 그걸 알면 워렌 버핏이 돼 있겠죠.
0: 워렌 버핏도 잘 몰라요.
1: 아, 그래요? 네,
0: 큰 흐름에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손절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0: 이상휴 명창의 앞소리로 예천 농요 캥마 쿵쿵도세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타이밍 이야기 한번 해볼까 타이밍. 합니다. 네. 일단은 1078님께서 네네. 오늘 청취자 장기자랑 신청한다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2: 진짜요?
1: 좋아요 좋아요.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2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장 청국장이 있는 날이에요.
2: 네.
1: 자, 청국장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78님처럼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뭐 판소리든 민요든 악기 연주든 다 좋고요.
2: 네.
1: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유롭게 국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뭐 길이도 짧아도 되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그리고 지금 우리 제작진에서 이제 그 출연을 원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 네.
2: 또 미리 녹음 파일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1: 최대한 부담을 네. 덜어드리기 위해서
2: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조율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자, 문자 보겠습니다. 떡갈비님께서 아침에요 커피 마실 타이밍을 놓치면 계속 못 먹고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름 옷들 빨래할 타이밍, 가을 옷 꺼낼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1: 하시면서. 맞아요. 커피도 타이밍이에요.
2: 아,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옷을 교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
1: 네.
2: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넣어놨던 약간 긴팔 옷들을 살짝 꺼내서 살짝 걸칠 수 있는 정도는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밤에는 여건 쌀쌀해요.
1: 춥더라고. 네. 춥고 네. 가을 모기가 정말 기승이더라고요. 어제 거의 잠을 진짜 거의 못 잤습니다.
0: 아 그래요? 우리 집엔 모기 없던데.
1: 하나를 잡으면 네. 이제 잘랑말랑하고 이제 딱 잠이 들면 잉 날라들어서 또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다섯 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잠을 좀 설쳤어요. 아, 힘들더라고요.
0: 눈이 약간 풀리셨어요. 약간 눈이 이렇게 됐어요.
1: 그래서 약간. 저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 물어봤거든요. 네. 너네 방은 괜찮았어? 너네 방은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0: 가족들한테 네. 다 괜찮대요.
1: 다 잘 자, 꿀잠 잤다고.
0: 아우 다행이다. 몰빵해 줬네.
1: 다 저한테 왔나 봐. 아, 진짜 어제.
0: 모기들이 아는 거죠.
1: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어제.
0: 그래도 가족을 위한 희생이다.
1: 역시.
0: 예. 내 피를 나눴다.
1: 그렇죠.
0: 에. 네. 5237님. 아침에 출근길 나서서 버스 정류장 갔는데 내 버스가 지나가면 아 속상하더라고요.
1: 아, 그런
0: 타이밍 놓치면 10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1: 그런 마음 이해됩니다.
0: 배차 간격이 10분이나 네. 돼요.
1: 뭐 이럴 때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퇴근 시간 외에는 조금 텀이 있게 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면 조금 아깝긴 하죠.
0: 그 배차 간격을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는 좀 더 간격을 좁히고
1: 네네네.
0: 뭐 이런 유동적인 운영 하시겠죠?
1: 그 버스 회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수익과도 직결돼 있는 거니까.
0: 솔직히 10분은 너무 길어요. 배차 간격이 그렇지 않나요?
1: 그래요? 네. 우리 동네는 19분 20분이에요.
0: 한번 놓치면
1: 응.
0: 아 너무 긴데
1: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다리느니 걸어가요.
0: 아
1: 걸어가다 보면 버스가 오거든요. 그럼 그거 타고 가요. 그냥 겸사겸사. 네. 10분이면 뭐
0: 양반이다. 낮에는 사실 시내 버스가 텅텅 비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1: 있죠.
0: 네. 그럴 때는 약간 배차 간격을 늘리고
1: 아.
0: 출퇴근 시간대는 좀 좁혀가지고 에. 약간 이런 유동적인 거 아마 하고 계실 텐데.
1: 제가 타는 노선이 메인 네. 노선이 아니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라 아마 조금 텀이 있고
0: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화되면
1: 네네.
0: 지금 같은 노선 배차 간격 이런 것도 기존의 틀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1: 그럴 수도 있죠. 네.
0: 이제 목적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1: 버스도 곧 나오겠죠. 뭐 미국에서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핸들 엑셀 아예 없는 이제 그
0: 그런 차도 있어요.
1: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야, 조만간이겠다. 버스도 마찬가지겠다.
0: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면 이제 작업을 그 이동 중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냥 네, 타고.
1: 맞아요.
0: 아,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4178님께서 예전에 신혼 때 아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주려고 제가 큰맘 먹고 나섰는데요. 파스타 면 삶기. 이것도 타이밍이더라고요. 잠깐 놓치니까 불어버렸는데 그래도 아내가 맛있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해줘서 지금까지 우리 집 파스타는 제가 만드는 팔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그 절묘한 큰 그림이었을까요? 하하하라고.
0: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도 그렇게 해서 득

0: 앞에만 어떤 능력치가 하나 있는
1: 네.
0: 게
1: 아, 네네.
0: 고기굽기입니다. 고기굽기.
1: 네.
0: 와이프는 절대 굽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잘 못 굽는다고.
1: 아.
0: 제가 굽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반 전문가가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스테이크 잘 구워요, 제가.
1: 아, 네네네.
0: 옛날에 스테이크로 시작해가지고
1: 에이.
0: 숯을 만들다가 요즘엔 이제 잘 굽습니다.
1: 저도 어제 아이와 함께
0: 네.
1: 그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0: 네.
1: 해가지고 치즈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0: 아, 그게 새로운 거예요?
1: 새로운 거야. 그냥 계란말이었거든.
0: 아.
1: 근데 치즈 계란말.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같이 하자.
0: 네.
1: 그래서 뭐 나는 뭐 양파를 썰게, 뭐 대파를 썰게 해가지고
0: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1: 같이 콜라보로 해서
0: 네.
1: 만들었는데
0: 네.
1: 문제가 아 접어지지가 않더라고 잘.
0: 왜 안 접어요?
1: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0: 왜요?
1: 조금 비주얼은 좀 그랬으나
0: 프라이팬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팅이 다 벗겨진 거 아니에요?
1: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거지. 뒤집는 아니, 기술이.
0: 기술이 부족할 게 뭐 있어요?
1: 아,
0: 기름 두르고
1: 어.
0: 충분히 두르고 충분히 익힌 어. 다음에 하면은
1: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0: 어.
1: 예쁘게 탁 탁탁탁 이게 안 되더라고.
0: 그럴 때 이제 볶아야지.
1: 아니야, 스크램블은 좀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0: 예.
1: 어 아빠 그래도 맛있어.
0: 아 실패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1: 거...
0: 뭐 있어요?
1: 아 어렵다.
0: 기름 두르고
1: 어.
0: 충분히 두르고 충분히 익힌 어. 다음에 하면은
1: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0: 어.
1: 예쁘게 탁 탓탓탓 이게 안 되더라고.
0: 그럴 때 이제 볶아야지.
1: 아니야, 스크램블은 좀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0: 예.
1: 어 아빠 그래도 맛있어.
0: 아 실패 성공은 중요하지 엄마 않아요.
1: 엄마 거보다는 좀 부족한데
0: 아.
1: 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0: 어.
1: 부족한데 그래도 괜찮아.
0: 너무 화목하네요.
1: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봐. 딱 그러더라고요.
0: 아이들이 수스네.
1: 에.
0: 아빠 포기하지 마. 늘 수 있어. 아빠 화이팅.
1: 야야 모짜렐라 치즈는 어딨냐? 그래서 같이 에. 막 찾고.
0: 어.
1: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0: 아이, 너무 화목하고 예쁘네요.
1: 저녁을 때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4178님께 보조 배터리 선물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9277님. 아, 조금 어린이집에 간 손주 데리러 갈 타이밍이네요. 조금 있으면 타이밍입니다. 힘들다 하다가도 할머니하고 달려오는 거 보면은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0: 아, 그 마성이 있죠.
1: 그치.
0: 마법이에요, 마법.
1: 예.
0: 예. 한번 안아주면 그냥 스르르 녹죠.
1: 볼 때는 힘드나.

0: 갑판에
1: 아 써져 있어요?
0: 써져 있더라고요.
1: 아 나왔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그때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0: 국수도 진짜 타이밍이에요, 정말.
1: 그죠 그죠 그죠.
0: 그 꼬들거리는 소면에 면발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진짜 조금 더 끓이느냐, 좀 일찍 빼느냐, 맞아. 요 차이.
1: 맞아 타이밍 싸움.
0: 그리고 물로 이제 한번 이렇게 헹굴 때도 어느 정도 찬물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고. 국수 진짜 맛있죠.
1: 8318님께서 저는 몇 년 전에요, 우리 딸이 생일 선물로 금반지를 하나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달 미리 사는데 샀는데
0: 네.
1: 그 이후에 금값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0: 오, 와, 이것도 타이밍이죠.
1: 타이밍 기가 막히시네.
0: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1: 몇 년 전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0: 지금은 또 많이 빠졌어요.
1: 아 그래요. 지금 네, 빠졌어요.
0: 네, 지금은 뭐, 좀 빠져
1: 올라갔다가 또 그럼요. 내려갔다가 아. 또 이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겠죠.
0: 그렇죠. 진짜 이런 것도 타이밍인 것 같고 맞네요. 오늘 메시지가
1: 네.
0: 자 여러분들 타이밍에 관해서
1: 네.
0: 문자 계속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작 민소각 그룹 화원의 노래로 수류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창작 민속화 그룹 화원의 수류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타이밍. 아, 요 타이밍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9118님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요. 놓치고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하는 게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다정한 말로 빨리 미안해하며 부부의 전우의 가족애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미안하고 사랑해. 이야.
0: 사과는 좀 빨리 할수록 좋고. 그죠?
1: 이걸 아시

0: 저는 공부할 타이밍 같아요. 40대 후반인데도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아내, 엄마를 내려놓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아, 지금 40대 후반이시고 아내이면서 또 엄마 포지션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요런
1: 공부도
0: 거를
1: 타이밍이죠.
0: 또 보면서 아이들이 또 배우죠. 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구나. 이렇게 집에서 배우는 거니까.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이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도 그렇고.
1: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게
0: 네,
1: 인생이다.
0: 맞습니다.
1: 성장이 끊기면 삶도 끊기는 거다. 네,
0: 네.
1: 이런 생각을 하는데 멋진 인생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꽈배기님께서 운동을 잠깐 귀찮아서 안 하면 근육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이 돈만큼 중요하다던데 근육 지키기 지금부터 해야 된대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0: 건강은 진짜 있을 때 지켜야 된다. 이것도 타이밍인 것 같고요.
1: 그리고 확실히 내 몸에 근육이 생긴 삶과
0: 네.
1: 없는 삶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0: 아.
1: 한번 있어 보면 없는 삶이 얼마나 이 지금
0: 찌뿌둥하죠, 좀.
1: 예 찝찝하고
0: 맞아요.
1: 뭔가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0: 아,
1: 있어요.
0: 너무 잘 알죠,
1: 근육이
0: 진짜.
1: 딱 붙으면 오 뭔가 밝다 맑다 세상도 아름다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육 만드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2615님께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놓을 줄 아는 타이밍을 결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수영을 도무지 배워도 늘질 않아서
1: 네.
0: 포기했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아, 나에게 재능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억지로 어떻게든 막 시간 투자하고 하느니 내가 잘하는 걸 발견을 해서 그쪽에 좀 더,
0: 투자한다.
1: 네,
0: 그거 맞아.
1: 성장하는 게더 좋은 게
0: 수영이
1: 아닌가.
0: 안 맞고 러닝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사이클이 맞을 수 있는 거고 맞는 거를 찾아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거좀 하면 좋겠죠.
1: 저도 지금 타루하고 있잖아요.
0: 타로 뭐 어떤 거? 타.
1: 타루에서 지금 두화라는 작품을 하고
0: 아, 작품을
1: 있는데,
0: 지금 하고 있어요.
1: 오랜만에 지금 그 다인극을 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역시나 춤이 있죠.
0: 아, 춤.
1: 움직임이 좀 있어요.
0: 춤춥니까?
1: 아니, 춤까지는 아닌데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다시 알았잖아요. 아, 나는 못하는 거구나. 이쪽에 지능이 없구나. 왜 이전에 내가 빨리 접었는지 다시 알겠더라고요.
0: 그 연습 영상 있으면 좀 찍어가지고
1: 네.
0: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1: 아니요, 몰래 조용히 할 겁니다.
0: 찍어서 갖고 와라고 하면 안 갖고 오니까
1: 열심히 저는 움직이는데 다른 멤버들이 다 웃습니다.
0: 거기 저 PD님이랄지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1: 네.
0: 네.
1: 아, 두화 공연 언제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9월 18일에는 밀양 아리랑 센터에서 공연을 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금천문화재단과 또 공연을 10월 달에 해요.
0: 네네네.
1: 그 공연도 있습니다. 10월 2일에. 지금 아마 예매가 가능할 건데. 어쨌든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공연, 타루 공연이 올라와서 너무 좋죠?
1: 아니, 너무 행복하죠.
0: 네네.
1: 오랜만에 저 혼자 항상 무대 서다가 여기
0: 네네네.
1: 같이
0: 하니까
1: 소리꾼들과 함께
0: 너무
1: 하니까
0: 행복하죠.
1: 행복하고.
0: 그렇죠.
1: 예. 대신
0: 앞으로,
1: 이제 움직임 있을 때마다 아, 나의
0: 아,
1: 부족함을 좀 깨닫고.
0: 투하 이거 계속 해야죠?
1: 네?
0: 투하
1: 일단
0: 자.
1: 올 하반기에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0: 내년도 아마 잡지
1: 같이 또 열심히.
0: 않을까요?
1: 예?
0: 내년도 잡지 않을까요?
1: 예, 뭐 이제 봐야죠.
0: 아, 네.
1: 상황을. 왜요?
0: 아니. 계속 해주셔야죠.
1: 왜? 예?
0: 계속 해주셔야죠.
1: 제가 이제 부족해서 봐야죠, 앞으로.
0: 프로덕션에서는 만족한다 그러던데.
1: 2615님께 유산균 선물을 드립니다.
0: 타루의 PD님을
1: 네.
0: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 인터뷰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1: 뭐요? 지금 바빠요? 많이 바쁘세요?
0: 시간 내달라면 낼 겁니다. 네네.
1: 많이 바쁘십니다.
0: 전화
1: 일이
0: 연결도 가능할 것
1: 많아가지고.
0: 같고.
1: 네.
0: 알겠습니다.
1: 3594님. 가을이 오는 건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요. 어디 보니까 검은콩 먹으면 진짜로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릿결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요즘 검은콩 부지런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긴
0: 있긴
1: 있었어요.
0: 있더라고.

0: 있긴 있더라고요.
1: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검은색으로 관련된 것들 먹으면 모근이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0: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좋으니까 그리고 검은콩 자체도 몸에 좋은 거니까
1: 예. 대신 이제 당이 너무 많은 걸 섭취하지 마시고요. 검은콩 되도록이면 이제 오리지널리 띠. 예.

0: 그런데 그 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내 할머니가 돌아가신 해였는데,
1: 그쵸. 마음에 큰 구멍이 숭 생겼는데, 그거를 국악방송을 통해서 좀 메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허한 게좀 가라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2020년이면 벌써 6년 전인데요, 뭐.
0: 그래도 지금은 조금 단단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1: 할머니도 다 계속 날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것 같고, 또 저희가 옆에서 계속 도움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0: 아우,
1: 영광이죠.
0: 그쵸. 진짜 감사하죠.
1: 저희도 8288님 소리도 듣고
0: 아,
1: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렇습니다. 진짜.
1: 맞아요. 가을다운 날씨네요. 낮은 덥고 저녁엔 얇은 이불 덮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6186님.
0: 예,
1: 맞아요.
0: 맞아요. 지금.
1: 딱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날씨죠. 여름엔
0: 맞습니다.
1: 춥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는 춥지 않고 밤에는 선선해서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죠.
0: 모기만 딱 없으면 최고로 좋을
1: 아,
0: 것 같습니다.
1: 모기.
0: 4627님. 30대까지는 인생 타이밍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슨 심술인지 타이밍을 슬쩍 벗어나고 싶기도 하네요.
1: 오.
0: 젊어서 바쁘다고 못했던 운동, 취미생활 이런 걸 하니까 60대도 즐겁습니다. 동네에서 민요도 배우고 있는데 청국장은 좀 부끄럽네요 하시면서.
1: 어허.
0: 아, 지금 이제 60대시군요. 열심히 사셨고 지금 이제
1: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0: 취미생활로서 이제 또 즐겁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 같고.
1: 네. 오히려 타이밍 잘 맞추셨는데요.
0: 그쵸. 이렇게 또 할까 말까 하신 것 같은데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네.
1: 아, 근데 이게 청국장도 타이밍이에요. 코너가 영원히 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0: 그쵸, 사실상. 네.
1: 아, 너무 협박인가? 죄송합니다.
0: 뭐 일수하세요?
1: 그러니까
0: 그
1: 뭐 수고할 사람처럼, 회수할 사람처럼
0: 네.
1: 죄송합니다.
0: 편하게 마음
1: 네,
0: 잡수세요. 네.
1: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정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청국장. 오늘 2부에도 참여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김찬섭의 피리 연주로 창부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펜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상콜리, 근무 시간에 왜 참기름을 검색하고 있는 거죠?
6: 아, 깜짝이야. 아, 봉더? 햅쌀처럼 참기름도 햇참기로 만든 햇참기름이 있을까요?
5: 우리나라.
6: 저 지금 햇참기름을 찾고 있거든요.
5: 우리나라 K참기름이 엄청 인기라더니 상콜리도 참기름을 사려고요.
6: 맞아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0: 신종 산삼 11뿌리가 발견 채취됐다고 합니다. 와우. 천종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상태로 50년 이상 대를 이어 자생한 산삼을 뜻하는 건데요. 이번에 발견된 천종 산삼은 무려 100년 추정 모산부터 20년 자삼까지 5대를 이룬 가족군으로 감정가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자, 문제 드립니다. 산삼부터 인삼, 홍삼, 도라지까지 공통된 유효 성분은 무엇일까요?
1: 1번 세로토닌, 2번 사포닌, 3번 탄닌.
0: 네.
1: 자, 산삼부터 인삼, 포닌, 2번 사포닌, 3번 탄닌.
0: 네. 자,
1: 산삼부터 인삼, 홍삼, 도라지까지 공통된 유효 성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세로토닌, 사포닌, 탄닌 중에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뿌리 채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자,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리면 될까요? 축구 기술 중에, 아니 근데 축구 안 좋아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공을 이렇게 발기술로 이렇게 뒤쪽에서,
0: 네,
1: 머리 위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앞쪽으로 넘기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0: 뭐 그렇게 어렵게 말고 성원 씨, 네, 그 목공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1: 네.
0: 연마용.
1: 네.
0: 슥슥슥슥슥.
1: 네네.
0: 그 종이.
1: 네네네.
0: 예.
1: 그 생각도 해봤죠.
0: 그렇죠.
1: 예. 근데 축구를 한번 해봤어요.
0: 지금. 그 기능 기술 쓸 줄 아세요, 축구? 예. 뒤에서.
1: 아우. 제가 그걸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지금 축구장에 있죠.
0: 네이마르 선수가 잘하는 거죠.
1: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0: 그거 한번 했다가 태클 세 번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이죠.
1: 아, 그래요?
0: 약간 조롱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대 선수를.
1: 아, 그래요? 네. 또 그런 게 있구나. 그쪽 업계에서는 또 그런 게 있군요.
0: 그렇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기술을 막 현란하게
1: 썼다
0: 쓰면
1: 또 나 지금 뭐
0: 상대 선수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1: 아, 그래요?
0: 아, 그렇더라고요.
1: 그렇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자, 오, 정답들이 들어오나요?
0: 많이 들어오고 오. 있습니다. 이게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쓴맛. 네네. 그러셨는데 맞아요. 쓴맛이
1: 네네네
0: 있고.
1: 네.
0: 산삼 드셔보셨어요?
1: 산삼은 책으로만 봤죠.
0: 저는 먹어봤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달라요?
0: 아, 똑같은데.
1: 다르다고.
0: 나는

0: 30개국이 참여하는 이것 박람회는 무엇일까요?
1: 1번 갓김치, 2번 동백, 3번 섬.
0: 네.
1: 자, 뭐 다 여수에서 이거 유명하죠. 갓김치, 동백, 섬. 다 유명한데 자, 지금 이것 박람회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0: 여수가 이게 많죠.
1: 아, 많아요.
0: 남해 그렇죠. 쪽이 다 이 부속.
1: 네.
0: 이것들이 많죠.
1: 많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박람회를 여는 거죠, 지금. 네.
0: 이것 바다와 미래를 잇다. 여기서 잇다가 참 중요한 키워드죠.
1: 네.
0: 이어준다.
1: 이어준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얘는 지금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되어 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갓김치, 동백, 섬 중에
0: 제주도도 어떻게? 있고. 울릉도도 있고.
1: 아, 그렇게.
0: 그렇죠.
1: 그렇게 가시고.
0: 가장 직설적으로.
1: 저도 그러면 독도도 있죠.
0: 또 업이네요.
1: 네. 독도도 있고요.
0: 예.
1: 제부도는 연결이 돼 있나요?
0: 제부도는 연결돼
1: 있대. 하필
0: 길이 나 있죠.
1: 연결이 돼. 네. 있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8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양방원의 연주 프론티어 듣고 왔습니다.
1: 이 K푸드의 열풍이 K 전체적인 뭐 푸드, 뷰티, 컬처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까?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0: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왔고 게다가 또 기업들, 국가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계속 힘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1: 아무튼 지금 라면은 진짜 압도적이고 이 라면처럼 또 폭발적으로 어떤 친구가 성장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0: 네, 제2의 라면은 과연 뭐가 될까? 과연 어디서 터질까? 여기 많은 분들의 또 관심사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우리 전통 문화와 국악도 다양한 축제와 이제 수상 네.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외국인과 외국으로 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국내에서 일단 좀 더 보글보글 잘 끌 필요가 있겠죠.

0: 다니고 있습니다.
1: 우와!
2: 그러면 최영호님.
0: 예.
2: 그 원래 농사를 지으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소일거리로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0: 소일거리로 하는 거죠.
1: 그죠. 300평이 소일거리.
2: 그 정도 사이즈면은 그런 건 거죠?
0: 예예.
2: 뭐뭐뭐 지금 뭐 이렇게 재배하시고 키우시고 그러세요?
0: 고구마 500개요.
1: 와. 네.
0: 고추 400개.
1: 와.
0: 그다음에 들깨 150평.
1: 아, 와. 아, 예. 들깨를 많이 심네요.
0: 그다음에 배추, 김장, 배추 무 이렇게 심었어요.
1: 와.
2: 그 정도면은 최호님 식구만 먹기에도 너무 많은 양이죠.
0: 아,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고춧가루는 이제 미국에.
1: 네.
0: 딸하고 언니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붙여주기도 하고 해요.
1: 아, 판매는 안 하세요?
0: 판매하는 거 없어요.
2: 판매는. 야, 네. 대단하시네.
1: 아니 그 이렇게 밭을 일구게 되면

0: 네.
1: 우리 이제 이게 단원들 동아리가 있어요.
2: 아, 네네.
1: 우리 여기 그 저 색소폰 하는 대표님도 있고,
2: 예.
1: 또 이제 고수님도 있고, 무용 선생님도 있고, 오. 그래서 한 단원이 한 10명 정도 동아리로 해서 요양원에 봉사도 가고 그래요.
2: 그러셨구나. 아. 부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이제 4년 동안 또 민요를 배우셨고
0: 네.
2: 그냥 삶 속에 민요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우리 최영호님께서 들려줄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1: 지금 노래가락 한번 해볼까요?
2: 노래가락
0: 네. 좋습니다.
2: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준비되신 대로. 노래가락 네. 뭐 네. 여유롭게 불러주십시오.
0: 네.
2: 마음대로 한번 가볼까요?
1: 갈게요.
2: 네.
1: 어이. 통화.

0: 너무 저는 이제 소리가 듣기 좋아서 혹시 뭐 이렇게도 더 되시나? 이런 기대가
1: 되실 것 같은데요.
0: 기대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네.
1: 더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0: 청춘가요?
1: 좋아요, 좋아요. 네.
0: 좋죠.
2: 청춘가 그럼 돌릴게요.
1: 아, 예, 좋아요. 에이.

0: 감사합니다.
1: 아, 잘한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2: 이 최영원이 그 민요를 막 듣고 있으면은 예. 나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는 느낌이 막 예, 듭니다. 진짜.
1: 와, 최영원 님 진짜 예. 너무 잘하신다.
0: 야. 감사합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최영원 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정말 일찍부터 민요를 알았으면은 아마 명창 됐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1: 진짜 명창 그러셨는데. 되셨겠다.
0: 진짜 그리고 제가 합창 네. 선생님 합창 18년 동안 안 하고 내가 이 소리를 했으면 그치. 지금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요?
1: 안 비치서엠 되는 거였죠, 그죠?
0: 예.
2: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그 최명호 선생님,
0: 예예. 예.
1: 찬불가를 저희 예. 잘 몰라가지고,
0: 예.
1: 18년 동안 하셨으면 요거 조금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0: 아, 부처님, 부처님요?
1: 예, 찬불가. 요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찬불가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약간 찬송과 비슷한 개념인 거죠?
0: 예예. 예.
2: 그 책도 있는 거예요?
0: 있어요.
1: 기억나세요?
0: 기억 나죠.
1: 안 나죠. 나죠.
2: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 네? 진작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거를 해지.
2: 왜
0: 아,
2: 책이 있어야
1: 뭐 책이
2: 돼요?
1: 필요해요?
0: 예? 아니 책임은 조금 해야지 뭐.
1: 와와 너무 좋아요.
2: 궁금해가지고.
1: 좋아.
2: 궁금해서요.
1: 우리 최영원 선생님은 네. 빼는 게 없어. 자, 한번 그럼 가볼게요. 짧게 하셔도 돼요.
0: 예예. 예.
1: 네.

0: 거예요.
1: 아 이런 거요. 이해됐습니다.
2: 약간
0: 그래서 네. 민요 하다가 탐불가 하니까 잘 안 네. 되는.
1: 아 뭔지 알 것 같아. 목 쓰는 게 달라가지고.
2: 목소리가 좀 약간 가곡 같기도 하네요.
1: 그러네요.
0: 듣기, 조금 그래요.
2: 예, 네, 듣기 좋았습니다, 진짜.
1: 약간 연불 느낌인가 했었는데 그 느낌은 전혀 아니고. 역시 최용호 선생님은 민요 부를 때 빛나시네. 확실히.
0: 감사합니다.
2: 아니 그러면 그 네. 사부님께서
0: 네.

0: 일어나고 있어요.
1: 오.
0: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습도적으로 잘 도와주셔요.
1: 와.
2: 많이 주변에서 부러워하시겠네요.
1: 진짜.
2: 최용호님은.
0: 글쎄요.
2: 글쎄요.
1: 다음 생에 태어나도 사부님과 결혼하실 거죠?
0: 아, 남편이랑요?
1: 네.
0: 아니, 좋은데, 결혼은 안 하고 싶어.
1: 아, 결혼 자체를.
0: 아니요.
1: 그러면요.
0: 아유, 이제 다른 사람이랑도 해봐야지.
1: 아. 웃자고. 웃자고 여쭤보죠?
0: 아, 남편이랑요?
1: 네.
0: 아니, 좋은데, 결혼은 안 하고 싶어.
1: 아, 결혼 자체를.
0: 아니요.
1: 그러면요.
0: 아유, 이제 다른 사람이랑도 해봐야지.
1: 아. 웃자고. 웃자고 여쭤본 겁니다. 최용호님.
2: 저희가 짓궂었는데 재미있게
1: 네,
2: 반응해
1: 웃자고.
2: 주셔서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너무 귀한 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진짜 그 일할 때만 일할 때도 즐겁게 부르시고
1: 네.
2: 지금처럼 이렇게 봉사하면서 많은
1: 맞습니다.
2: 사람들과 이 좋은 소리 나누시면 참 좋겠네요.
1: 그래서 목소리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2: 네.
1: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0: 예, 전 건강해요.
2: 아, 너무
1: 진짜
2: 좋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영훈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0: 예.
1: 저희가 이제

0: 자, 시작.
1: 아, 근데 저기 최영호님.
2: 예. 예, 예, 예.
1: 전화기를 한 예. 3cm에서 4cm만 조금 띄어서 불러 주세요.
2: 예, 예, 예.
1: 네, 네.
0: 자, 바로 가 보겠습니다.
2: 예.
0: 응.

주라. 만신의 조정은 동문산이요. 아이의 조정은 강.

0: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1: 저희가 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소리, 멋진 소리 들어서 기분이 다 좋습니다.
2: 너무 잘하신다.
1: 최영호님.
0: 예.
1: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0: 오, 너무너무 좋죠. 우리 전통 소리를 제가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상사비아 국악방송에서 저를 초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나마 누구,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1: 좋았습니다.
3: 마지막 멘트까지 네. 너무 네. 감동적이고, 지금 2390 님도 너무 잘하신다. 목청에 가랑가랑 하시다 하셨고, 0888 님도 얼씨구 지화자 잘한다 하셨고, 와, 소리 진짜 잘하시네요. 명창이십니다. 부러워.

0: 에너지가 참 기분 좋은 에너지입니다.
1: 맞아요.
0: 아, 저희가 덕분에 더 행복했던 것 같고요.
1: 자, 최용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명창들이 부른 소리가 있어요. 고백화, 묵개월, 안비치,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 풍년가 듣고 와서 두 번째 청취자 만나볼게요.

0: 고백화, 묵개월, 안비치, 이은주, 이진숙의 소리로 풍년가 듣고 왔고요.
1: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추임새를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을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청취자 소리꾼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 반갑습니다.
3: 네.
0: 젊은 목소리 아니요. 같은데요.
1: 어린 목소리 네. 같은데. 네.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을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청취자 소리꾼 만나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 반갑습니다.
3: 네.
0: 젊은 목소리 아니요. 같은데요.
1: 어린 목소리
0: 네.
1: 같은데.
0: 네. 자,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재환입니다.

0: 전통 예중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능하네요, 지금, 그죠?
2: 솔직히,
1: 네.
2: 솔직히 좀 민망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지금?
1: 아, 지금 조금 약간 민망한 게 있긴 한데,
2: 네.
1: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2: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그 용기에 저희가 또 박수를 지금
0: 아,
2: 보내드립니다.
0: 너무
1: 네,
0: 감사하네요.
1: 감사합니다.
2: 네. 자, 오늘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 걸걸한 게,
1: 아, 네.
2: 약간 판소리 쪽이신 것 같은데.
1: 조금 약간 민망한 게 있긴 한데,
2: 네.
1: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을 것
2: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 그 용기에 저희가 또 박수를 지금
0: 아,
2: 보내드립니다.
0: 너무
1: 네,
0: 감사하네요.
1: 감사합니다.
2: 네. 자, 오늘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 걸걸한 게,
1: 아, 네.
2: 약간 판소리 쪽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2: 아,
0: 연습을 정말
2: 그러시구나.
0: 많이 했나 봐요.
1: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지금 변성기도 좀 약간 있어요?
1: 변성기에는 아직 지금쯤 오고 있는 단계인 것
2: 아, 오고
0: 같아요. 약간 오고 있는
2: 있어요.
0: 느낌이죠.
1: 네.
2: 지금 온열 그 변성기가 오려고 지금 살짝 집문을 열고 지금 다가가고
1: 네.
2: 있어요, 지금?
0: 올 때도 올 때.
1: 네.
0: 연습할 때 약간 불편한 거 없어요, 그러면?
1: 아, 그래도 아직은 변성기가 오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0: 예.
1: 아직 변성기가 크게 온것 같진 않아서
2: 그러면
1: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2: 초등학 지금 남자죠?
1: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입니다.
2: 남자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변성기 오기 전에 막 높게 막탁 나왔던 게 지금도 다 나와요?
1: 아,

0: 나 지금 수공과 초합부터 배우면서 적격과의 논대목들도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1: 네.
0: 적격과 중에서 군사소름 대목을 불러봤습니다.
1: 군사소름
0: 군사소름.
1: 대목
0: 네.
1: 어렵잖아요.
0: 네. 지금 그래서 사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1: 예.
0: 최선을 다해 불러봤습니다.
1: 아하.

0: 됐다
1: 먹었어.
2: 너 뭐 많이 먹어버렸냐?
3: 너 야야 재현아.
0: 네.
3: 너 야 너 너 야구팀 어디요? 빨리 얘기해.
0: 당근 기아제.
3: 기아제 그라제 그라제
2: 방준디
3: 그라제.
2: 아 국악 상남자 화이팅 하신 분 계시고요. 아. 장재환 최고다. 0510님께서는 와 시작부터 집중을 하게 만드는 목소리래요. 1468님께서는 판소리 꿈나무 잘한다 얼쑤 하셨고요.
3: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더 네. 얘기하고 싶은데
0: 네.
3: 우리 재한 친구가 태어나서 네. 14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14년을 네. 그 중에 네. 거의 절반 정도를 판소리라는 음악까지 함께하고 있잖아요.
0: 네.
3: 앞으로의 꿈이 뭘까요? 혹은 나는 또 언제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래? 인지.
0: 네. 예, 예. 네. 일단 예종도 열심히 다니고 또 예고도 합격해서 네. 대학까지 잘 가고 싶고요.
3: 네.
0: 또 나중에는 창극도 하고 다양한 장르와 협연도 해보고 싶습니다.
3: 소리꾼 네. 및 뭐 뮤지션의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2: 소리꾼의 꿈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0: 네.
2: 지금 혹시 이 방송 부모님도 듣고 계실까요?
0: 네. 부모님이 아까 듣는다고 하셨는데
2: 네.
0: 제가 하고 싶은 말 혹시 부모님께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3: 10마디 해도 네. 되고요.
2: 아, 그러라고 네. 판을 까는 겁니다.
3: 서울 남자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0: 일단은 서울 남자식으로
2: 일단 출발은 그렇게 가고 네.
3: 오케이,
2: 중간에
3: 오케이.
2: 자연스럽게 광주 남자 나오면 좋겠네요.
0: 네. 네.
3: 재현아 네. 너의 본질을 잊으면 안 돼. 알겠지?
0: 알겠지.
2: 자 부모님께 네, 한 말씀 한번 가볼게요.
3: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0: 네. 네. 제가 판소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 너무 멋지네요. 소리도 네. 잘하고.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0: 그런데 관북 귀뚜라미와 호남 귀뚜라미 소리가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목소리로 표현하는 이 판소리 같은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작가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1: 이때 마침 어느 때 녹음방 소주 올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나더니 아이고 우리 황제 비옵심성 백성과 왕사당년이 저지기 8월 변풍된 빛당 백주홍을 보라매 영유지당 담당봉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출애연월 타불상 을군우던백하니 월명추수 찬모래 한발구인 해오리 어사부중을 원들었다 오르오른가 마귀 금차한민 숙가무리오 유천대오의 소리지 정외 문제체 내렸다 장치강강까지 세주는 무왕래 세주글을 보왕래 정무신세가 오래

0: 변을 바라오.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이경 부두새가 울물라 장대지냐고 부두새가 울물라 이러누게나 뽀.
1: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잡가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귀뚜라미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관북 귀뚜라미와 호남 귀뚜라미의 소리가 다르다. 뭐 지역적으로 거리 이상으로 차이가 좀 나니까 이 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작가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벌레 소리 구별법이라고 글로 써놓으셨습니다. 왕 귀뚜라미는 찌르르르르 찌르르르르. 예, 우리가 보통 듣는 일반 귀뚜라미의 소리겠죠. 낮고 굵은 소리를 끊었다 이었다를 반복한다고 하고요. 도시 아파트 화단에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벌레 소리 구별법이라고 글로 써놓으셨습니다. 왕 귀뚜라미는 찌르르르르 찌르르르르. 예, 우리가 보통 듣는 일반 귀뚜라미의 소리겠죠. 낮고 굵은 소리를 끊었다 이었다를 반복한다고 하고요. 도시 아파트 화단에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한번 예, 해가지고 나서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울벌레가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링링링링하고 운다고 하는데, 이게 뭐 링링링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다른 소리도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작은 방울을 흔드는 것 같이 맑고 높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도 하고요. 한번 구별하면 또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아이들과 함께 그 요즘 곤충 채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예,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뚜라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가을이 오기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게 기온이 몇도 내려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달라지고 또 해가 넘어간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저희 예전에 그 노래가 좋다 인기곡 중에 귀뚜라미 노래라고, 귀뚜라미 해 친정에나 가꾸리고 해 가수 그려 무엇을 해서 갖고 갈까 말까 해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거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1716님께서 민왕님 지난 주말에 저희들이 풍물 행사로 금메달을 땄어요. 풍물 올림픽이 있나요? 풍물 행사로 금메달 땄어요. 와,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지만 자랑 한번 해봅니다. 한 번 아니죠. 열 번 하셔야죠. 예. 얼마나 신나게 북을 쳤는지 아직도 팔이 아프네요. 그래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얼른 민왕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1716님 사연 읽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짐작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신나게 북을 쳤는지 아직도 팔이 아프네요. 그래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이렇게 그 문자 사연만 읽어도 1716님의 신남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들썩들썩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수상하신 뒤에 사진이신 것 같은데, 사진도 예, 또 보내주셨고, 역시 남는 건

0: 0759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예, 추석 체크해 주셨고요. 5055님께서는 귀뚜라미는 습하며 따뜻한 곳을 좋아한답니다. 손을 빌며 부르는 소리 비나리 신청해 봅니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우선은 앞서서 귀뚜라미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곡입니다. 전라도 함평의 귀뚜라미 타령 이도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귀뚜라미의 친정에 나 가고지가
0: 전라도 함평의 귀뚜라미 타령 이도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꽃도라미해 친정에 나 가고지가 해 가서 그려허 뭣 갖고 갈까 말까 해 정열패나 쳐갖고 가서 그려허 누게다 지고 갈까 말까 해 지게 딸이 지고 가서 그려허 집은

가야금 산조 중간에 나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참 좋죠. 예.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몰이 대목이었는데요. 추장현의 가야금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곡 제목이나 연주자 중에 가을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장 가을이 많이 들어있는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 9월에 담양에 있는 소쇄원에서 녹음한 음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가을이고 싶으면 사시사철 어느 때라도 이 곡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2018님께서 직장 동료 언니와 함께 쭈꾸미 바다선상 낚시를 처음 했는데 새롭고 신나고 기분이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쭈꾸미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지 않나요? 예, 많이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자랑하시고 하는 거를 보긴 했었는데 드셨는지 그게 더 궁금하긴 하네요. 예. 1716님께서는 오늘은 창부 타령을 배우고 왔는데 한번 방송에서 보내주시면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716님의 신청곡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이희환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를 배우셨나 봅니다. 뒤에 대자연 좋은 풍경 이게 나오는데 노래에다가 글자로 대자연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귀여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있는 글자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좀 훑어봐야 보일 만큼 빽빽하게 공부할 것들을 적어 놓으신 걸 보니까 이게 열심히를 넘어서 정성을 쏟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곡차곡

여러분께 음악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황선백에서 만나볼 곡 추월강산입니다.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가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반가워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추월강산, 말 그대로 가을 달이 비치는 강산입니다. 오늘날에는 단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가, 추월강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곡의 내력을 들여다보면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옛 유성기 음반 가운데는 이 곡을 단가가 아니라 춘향가 중 한 대목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춘향이가 떠나간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소리로 설명되기도 했는데요. 춘향가 창본에서는 또 이 대목이 뚜렷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그 시작, 이 노래의 시작을 춘향가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월강산은 판소리와 단가의 경계를 오가며 전해져 온 노래, 조금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소리다라고 해두는 것이 지금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보내드릴 추월강산은 배설향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배설향 명창은 1910년대 서울의 창극 무대에서 실제로 춘향 역을 맡았고 창극에서 춘향 역을 맡았다는 건 그야말로 당대의 스타였다는 얘기죠. 당대의 이름난 여류 명창으로 풍부한 성량을 장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운 이름 꿈에서라도 만났다가 홀연히 잠에서 깨어 창문을 반쯤 열어봅니다. 여름 구름은 어느새 흩어졌고 강 위에는 찬 기운이 새롭습니다. 이 추월강산의 한잔말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본 것인데요. 아,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러기 한번 울고 바람 한번 불고 잠에서 깨어났을 뿐인데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러기 한번 울고 바람 한번 불고 잠에서 깨어났을 뿐인데 그리움이 밀려드는 거. 가을은 참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사량 명창의 소리로 추월강산 보내드립니다.

뱃살향의 소리로 추월 강산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이분 목소리는 그 옛날 이화중선 명창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또 이 그 목을 쓰는 식임새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의 소리와는 대단히 달라서 아마 더 그래서 이화중선 명창과 또 비슷하게 들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묵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른들의 목 쓰시는 거야 뭐 대단하시죠. 예. 이어지는 곡은 송서 적벽부 준비했습니다. 송서는 말 그대로 책 읽는 소리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책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읽는 책이 아니라 옛날 책들,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 그래서 송서는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한학의, 그러니까 한자에 한학의 조예가 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그 식자층 거기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책도 종류가 참 많죠. 조선 해여화라는 그

신선대여 강상명어리가 온대 상생 불로 못할진대 슬퍼하랴 흉중에 쌓인 하늘 통서로 부르임이라 아서라 모두다 치다 밀다 유유한 세상사를 더덥다 하늘 말고 이윽히 눈을 떠서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 간다 한들 끊어지고 기울였다 돋는 달도 이주 소장 대전 말과 더 덥다 볼짝 시면

없이 늙어 과거지사가 꿈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아침

김소희의 소리로 신민요 옹해야 보내드렸습니다. 앞집 금순, 뒷집 복순 서로 만나 정담한다. 앞집 뒷집이면 가까운데 이름이라도 좀 다르게 짓지라는 생각을. 금순 복순 순자가 없었습니다.

0: 날 맞아 죽을련 심부름 잘한다. 아니냐? 꼴보기 싫어 아니냐? 쌍 들어가 이리라. 그 누가 이 정황 없는 늙은이를 오느라 가느라 이유란스럽다냐? 헌디가 날 찾나? 그 어느기가 날 찾어? 날 찾으려가 겁건 마른 헌디기가 날 찾어? 남원 48박인 중 그다 소문을 못 들었다. 70당년 늙은 전지 몰랑도 여겼단 하나를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경각 퇴하에서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하라고 찾아와. 동양 없어서 가서 갖고 오시라.
1: 나를 모르나 내가 왔네.

0: 아버님 한 말 두 말을 걸어서 내가 장모집을 찾아왔네.
1: 어서 잘 왔네.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도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 읽을 줄도

0: 생각 말고 어서 먹고 가.
1: 장모.
0: 어서 먹고
1: 이놈 가. 한 술만 받아 먹소. 그러면 나 갈라네.
0: 그놈 한 술 내가 받아 먹으면 간다고?
1: 어이 어이.
0: 참말로 그놈 내가 먹으면 갈란가?
1: 그러지.
0: 자네가 꼭 가?
1: 어이.
0: 간다면 내가 받아 먹어야지. 간다면. 그래도 우리 사우가 옛 어머. 그 밥 꼬락 내놔서 못 먹겠네.
1: 사람아 그래도 이 밥이 진짜여.
0: 그래야 그래도 우리 사우가 예정을 생각해서 장모라고 이렇게 생 내가 먹으면 꼭 가지.
1: 에이.
0: 꼭 가지. 에이. 꼭 가네.
1: 그래도 이게 진국이지.
0: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자 그럼 내 아 할게.
1: 아 허서.
0: 응 그래요.
1: 눈을 딱 감고.
0: 눈을 딱 감고.
1: 아.
0: 아이고 이원수야. 이원수야, 어서 먹을까? 아이고.
1: 강가, 강가라!

은희진의 이몽룡 어사 역할로 예, 춘향가 중에서 춘향무 어사상봉 대목 들었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지 못하는 라디오인데도 화면이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1993년 10월 17일 국악당 소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8

꽃마을이 향기롭네. 살랑 살랑 살랑.

선경춘풍 들었습니다. 조현일의 검은고 병창, 최재영의 장구장단이었고요. 8069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이게 앞서서 꼽히는 세동산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경기 잡가 중에서 제비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제비가는 경기 잡가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곡이라고 합니다. 1927년에서 1945년까지

부르고요. 구성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르기 어려운 곡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연 대회에 가보면 반대로 본인의 어떤 장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제비가를 부르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비가가 널리 애창되는 이유는 이 곡조와 리듬의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이 장단의 변화나 가락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사랑가나 흥보가 그리고 세타령에서 만났던 가사들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 작가 제비가 보내드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경기작가 제비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민요 몽금포 타령인데요. 김광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음악으로 잇고 세대와 세대를 전통으로 잇는 특별한 연주회,

역지사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우리가 일상에서 더 흔히 쓰는 표현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라는 말일 텐데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선 이 대사를 상대역이 이렇게 받아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난 그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드라마 속에서도 그랬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란 말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로 하게 되죠. 그 말을 맞받아친 드라마 속 대사는 드라마라 더 과장되게

정미나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무엇이 되어 들으면서 9월 8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말을 할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의 입장을 헤아려 본 날이었나요? 우리가 종종 아,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경우가 있지만요. 어쩌면 이런 생각조차 상대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라고 나라는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은 왜 나처럼 못할까?로 생각이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정말 그 입장에서 공감하는 걸 잘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괴로울 때가 더 많으신가요? 사실 그건 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정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우리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같이 공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공감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반성한 일도 좋고요. 아니면 공감 능력의 한계치를 일깨워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공감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홍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누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명단에서. 예, 그래서 꼭 연락 주시고, 아마 8월 중순쯤에 당첨이 되셨다면 추석이 지나서 도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그때도 도착 안 하면 네,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점에 연주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공양미 300석.

네, 응원의 말씀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요. 563 하나님께서는요, 소방대원 퇴직한 지 30년 됐어요. 퇴직해서 허전한데 마음을 몰라줘요. 해주셨네요. 아이, 누가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네, 만나서 알아드릴게요. 자, 7843님께서는요, 딸 가진 부모님 며느리한테 사사건건 얘기하실 때, 내 딸이라면 조금 한번 생각하셨으면 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이거 정말, 아이고, 우리 딸내미한테 하듯이 우리 며느리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악단 광칠의 연주한 노래로 리크나우 그나드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요, 이, 리크나우 그나드카라는 이 제목은요, 악단 광칠의 영문명을, 영어 철자를 거꾸로 부른 주문어라고 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이 순간을 즐기자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듣고 올게요.

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0: 도전 이 중에 오늘의 정답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속도와 음정을 높인 힌트를 한번 화끈하게 들어볼게요. 자,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네, 정답 들리셨을까요? 3033님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이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요. 뭐 노래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4802님, 0750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그래서 금드렁일까요? 파전하니까 파전 먹고 싶어요. 오늘도 재미있는 무한 도전 해주셨네요. 이것도 네, 엄청난 힌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승승장군님의 문자도요. 자, 윤혜성님도 정답 주셨고요. 2772님께서 오늘 퀴즈곡은 저의 주제곡입니다. 답은 이것, 왼수놈이죠. 그래요. 우리 옛날 민요 중에 왼수놈의 이것 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네. 자, 7237님께서는요. 태교에 좋은 만나 듣고 있어요. 딸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퀴즈도 함께 풀어봅니다. 얼쓰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자, 1번 작전, 2번 충전, 3번 운전, 4번 금전, 5번 파전, 6번 부추전, 7번 무한 도전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 030이 짧은 글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듣고 올게요.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돈타령.
1: 이놈의 행실이 이러하여도 사람들이 이놈한테 얼빠지고 넋이 나가 너도 나도 이놈을 못 만져서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앉고 싶어 우르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돈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굉장한 힌트인데요. 그쵸? 네. 2033님. 돈이 있어야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죠. 친구도 만나고 합니다. 해주셨고요. 월양거무님, 8번 김치전, 9번 감자전, 흐흐흐. 해주셨네요. 아, 정말 뭐 많은, 아주 많은 맛있는 전들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659님, 아유, 안타깝게 오답 주셨고요. 하마님께서 산재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없어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빨리, 예,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요. 자, 3014님께서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에도 전부 국악방송 정지. 빨리 읽어드렸는데 엄청난 힌트가 됐겠죠. 자, 1597님의 새싹 사연입니다. 매끼 고기 찾는 우리 딸, 오늘은 육회가 땡긴다는데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아유, 오늘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꼭 이게 없을 때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2047님 정답 주셨고요. 보나명님께서 원수가 앞에 있어서 작전인가 했습니다. 힌트 주신 재화가 이것과 연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령의 가사를 맞추는 시간이 정말 긴장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김영기 님도 네, 정답 주셨고요. 9872 님도 얼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김인설 님께서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이것도 없네요. 엽전도 있어요. 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1319 님께서 3일간 용접 작업하고 왔어요. 저녁 준비 중 지는 가지전 지지고 있지요. 해주셨네요. 가지전도 맛있죠. 네. 자, 5634

오답. 아유, 박수 드리고요. 자, 8888님께서요. 장사꾼, 금고 채우려고 장사하다 보니 늦었는데 이것은 어딜 갔는지 없어요. 카드 때문인가 봐요. 해주셨고요. 하마님께서 아까 산재 때문에, 네, 그러셨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6924님께서 답은 파전 아니면 부추전인데요. 방아 넣고 매운 고추 넣으면 끝내주는데 아내가 맵었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6924님께서 답은 파전 아니면 부추전인데요. 방아 넣고 매운 고추 넣으면 끝내주는데 아내가 맵찔이라 고추를 못 넣어요. 같이 부쳐서 먹는 거 하고 따로 집어 먹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은데 정답은 부추전. 부산에선 전구지라 해요. 정답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당장 부추전. 네, 청양고추 넣고 깔끔하게 먹고 싶네요. 자, 그럼요. 우리 배속 하이피치,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음정 높인 힌트 한번더 듣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바로 듣고 올게요.

차창우의 연주와 노래로 아웨나요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7843님께서요. 나이 드니 머니가 최고입니다. 손주들 용돈 주면 자주 와요. 아유, 아니에요. 사랑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으니까 자주 오죠. 네. 김인설님께서요. 또 이행시 주셨네요. 금방 사라지는 월급 전부 모아서 부자 되세요. 어쩜 이렇게 센스들이 좋으신지. 저는 2행시, 3행시 정말 못 짓거든요. 생각도 안 나요. 아무리 이렇게 운을 띄워줘도. 근데 너무나 센스 있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빨리 읽었지만 힌트가 엄청난 힌트가 됐겠지요. 소금꽃님께서요.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이것 이름 딴 식물 키우고 있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개업하는 집이나 이런데 이 식물 선물 많이 하죠. 네, 복 들어오라고, 돈 들어오라고 선물 많이 하는 이 식물도 네, 힌트가 되겠습니다. 733 하나님께서는요. 마누라 몰래 비상금 모으는데 나중에 부부 같이 여행 가려고 모아놨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아내분께서 너무

지금은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놀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아지는 계절인데요. 사실 놀러 나가는데 금전의 허락보다 더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고영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돈타령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아, 저 화폐박물관 가봤어요. 무거운 돈을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 나라의 화폐도 구경할 수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정말요? 재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2723님께서는요. 금전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이면 좋겠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는데 쉽지 않네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배려해야겠죠. 멋진 해넘이 사진 보시고 오늘도 만나와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하시면서 세 장의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멋진 해넘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게요. 자, 신청곡 한 곡 듣고 옵니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이에요. 설기둥의 연주로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정재용의 시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의 연주한 노래로 별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 공감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앞서 띄워드린 곡이죠. 이 정지용 예, 시 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누워서 보는 별 하나는 진정 멀구나. 어스름 다치려는 눈초리와 금실로 이은 듯 가깝기도 하고 잠 살포시 깨인 한밤엔 창

바그뜸의 노래로 사랑가 3659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1600년 전 백제 유물 최대 목조 집수지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잘 발굴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7426님께서 오늘은 남편이 휴무여서 만나 같이 들어요. 공감 능력의 한계 느낄 때야 많죠. 그래도 수년 동안 독서 모임에서 여럿이 함께 책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커진 듯해요. 공감 능력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답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보남영님께서요. 마침 저는 딸과 얘기할 때 공감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0: 지영희, 성금연 명인의 딸로서 부모의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우선 학자세요. 그리고 또 연주자이시고 그리고 작곡가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아버님은 굉장히 그 예민하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자상함이 따뜻해요. 그래서 훌륭한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학문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는 학자이시기도 하고 더불어 또 우리 음악을 아무리 전통이라도 이거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또 잘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 관현악을 만드실 때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국악예술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면 음악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려면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민속음악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갈 때는 악보가 절실해졌고 김동진 선생님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서양음악의 작곡가 선생님이 이 양반도 우리 음악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셔서 지영애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허구한 날 그 음악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거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님 무속학에 굉장히 대가세요. 그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미신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굿을 못하게 할 때 아버지가 큰일 났다 하고 그때 이제 다니시면서 무속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도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

사막에서는 갈증보다 먼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바심인데요.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이 황량한 길에 홀로 남겨진 듯 조급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모래

오늘 첫 곡으로 이병기가 쓴 시에 이수인이 곡을 붙인 별, 소프지니, 소프라노, 이진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오늘 첫 곡으로 이병기가 쓴 시에 이수인이 곡을 붙인 별, 소프지니, 소프라노, 이진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모든 선수가 똑같은 속도로 달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뒤에서, 또 누군가는 묵묵히 옆에서 발맞춰주며 저마다의 페이스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승패를 가르는 경주가 아니라 결국 내 호흡대로 완주해내는 긴 여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남조 씨, 김순애 작곡, 그대 있음에 바리톤 유승공이 부르고요. 송문원 씨, 이수인 작곡, 하얀 그리움,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김서월 씨, 김원호 작곡, 풀따기,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재웅 씨, 이웅 작곡, 자화상,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8월 16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전근의 대금독주의 반주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반주라는 제목부터 조금 눈길을 끄는 독주회이기도 한데요. 보통 독주

따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의 숨을 듣는 과정 그 자체가 음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날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한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과 중영산을 전인근의 대금 김현성의 피리연주로 만나겠습니다.

가운데서 가장 느린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16박이라는 긴 장단 안에서 짧은 노랫말 하나를 아주 길게 느려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춘명곡은 가곡이 아니라 12가사 가운데 한 곡인데요.

토마토를 자른다. 살아있는 QR코드. 태양의 쓸개맛, 바람의 날짜 진한 맛, 흙의 연역이 혀에 인식된다. 임진아 시인의 시 QR코드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토마토를 하나 자르면 그 안에는 특별한 무늬가 발견되죠. 우리는 그 무늬에서 해와 바람, 비와 흙, 그 자연의 빛깔을 모두 읽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혹은 새벽에 추워가지고 어우 추워 하면서 창을 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제법 일교차 확실히 크고 쌀쌀한 이 아침과 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선해서 좋고 가을이라는 거 느껴져서 좋은데 감기 조심도 꼭 하셔야겠죠. 네,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혹은 새벽에 추워가지고 어우 추워 하면서 창을 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제법 일교차 확실히 크고 쌀쌀한 이 아침과 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선해서 좋고 가을이라는 거 느껴져서 좋은데 감기 조심도 꼭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경기민요 풍년가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 김영임의 소리로.

이춘희, 전숙희, 지화자, 김영임의 소리로 경기민요 풍년가 만나보셨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그리고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2026 세계음악극 축제 해성컴퍼니 백만사 초대권인데요. 격동과 파란의 한국현대사 100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요들을 주크박스 음악극으로 만나는 무대입니다. 대표 히트가요 41곡이 한 편의 드라마로 펼쳐진다고 해요. 독립운동가와 기녀의 사랑부터 6.25 전쟁이 갈라놓은 사랑,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사랑, 80-90년대의 경랑을 지나 밀레니엄 시대의 사랑까지 히트가요와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 공연되고요. 그론도에선 9월 25일 공연 초대권을 모두 5분께 1인 2매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77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지인들과 피자 먹다가 열청하려고 달려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피자를 드시다가 오시다니, 먹던 거를 내려두고 오신 건가요? 아유, 어쩌면 좋아, 이거 그래도 피자 다 드시고 오시지. 네, 아무튼 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한 시간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우리 동리 명창대회 만나보시죠.

당연히 있고 뭐 그러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 만나는 사람 내 끝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또한 또 멋진 일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7426님, 인찬시님, 일찍 저녁 먹고 불광천 걸었어요. 잠깐 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모기한테 잔뜩 물렸어요. 그런도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도는 조용한 제 방에서 들어야 제맛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날 선선해지니까 모기들 진짜 난리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모기가 한한 마리나 두 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모기들한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피를 발렸어요. 계속.

세상이 흐름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또 사람은 이 관성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고픈 마음이 있어서 이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또 여름 이불 대체 언제쯤 넣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 예전에는 한 번은 늦가을이 되도록 여름 이불로 내내 버티다가 이제 밤에 너무 추워서 못 잘 정도가 되고 나서야 이불을 다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 세상 모든 일은 적절한 때가 있고요. 그때를 놓치면 조금은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불도 옷도 계절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요즘이죠. 여러분은 이 가을

네, 최윤영의 노래로 도화 널 그리며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미니음반이 발매됐습니다. 경기 소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여성 소리꾼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 정체성을 고민했다는 남성 소리꾼의 앨범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전병훈입니다. 전병훈은 남성 소리의 맥이 활발했던 시기에 활동한 여러 명창의 음반을 듣고 따라 불렀고 다양한 자료 연구를 통해 오늘날 경기 소리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소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음반은 그 과정을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선곡과 구절 선택, 음역 설정, 발성, 식임새에 이르기까지 옛 남성 명창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한 거죠. 또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누군가의 소리를 반복하지 않고 한 명의 독자적인 음악가로 존재하기 위해 작업해서 음반 제목도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전병훈의 아이덴티티 음반에 담긴 노랫가락을 준비했는데요. 원래는 노랫가락으로 불리는 민요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무가에서 발생한 통속 민요로 노랫말과 장단이, 시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전병훈은 이전에 잊힌 사설과 가락을 회복하기 위해 주제에 맞는 노랫가락 62개를 녹음해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음반에선 또 어떤 노랫가락을 불렀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훈의 소리로 노래 가락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노래 가락을 전병훈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사설에 모두 몇 수의 시조가 있었는지 짐작하셨을까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초장 처음에

음악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남도 잡가 흥타령 중 꾸미로다 대목을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해석으로 편곡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웅산의 노래로 꾸미로다 만나보시죠.

네, 웅산의 꾸미로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주선소 커피 드립백은 2921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2701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솔솔의 강물과 나는 전해드릴게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유리상자의 제주도 푸른밤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예, 사실 여행 그 자체보다 여행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길죠. 그래서 혹자는 준비하는 것부터가 여행이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진짜 음식 만드는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이게 또 가족들 또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내가 또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는 좀 가혹한 얘기 같기도 하고, 예. 칼질하는 소리. 버글버글버글버글 찌개 끓는 소리도 예,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아, 모르는 여자님께서 하루가 이은밤처럼 재밌고 편하게 순삭되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도 예, 순삭을 목표로. 그렇다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재밌었다는 증거로 벌써 2시간? 예. 이런 얘기들 우리가 끝날 때쯤에 주고받곤 하는데 오늘도 그런 날이 되면 좋겠네요. 버스커 버스커 여수밤바다.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 씨의 무심한 듯한 노래 여수 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7397님 오프닝 진짜 진짜 공감이요. 무언가를 얻는 과정은 너무 길고 잃는 건 한순간이네요.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참 어떤 분이더라 그 특히나 이제 유명세를 치르는 분들

국악 FM 켜니까 괜스레 위로가 됩니다. 와, 배에 쥐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와, 나는 웃다가, 전 웃다가 배에 쥐난 적이 있는데.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총알탄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딱 시작해가지고 뭐 완전히 막 슬랩스틱이 나

처음에 함께 했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수록된 그 동물원 1집에 쭌디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잊혀지는 것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김광석 씨 목소리는 아니고 김창기 씨라고 동물원의 히트곡들을 대부분 작곡하신 분입니다. 거리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처음에 함께 했던 거리에서라는 노래가 수록된 그 동물원 1집에 쭌디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잊혀지는 것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김광석 씨 목소리는 아니고 김창기 씨라고 동물원의 히트곡들을 대부분 작곡하신 분입니다. 거리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나중에 김광석 씨가 솔로로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널 사랑하겠어 이런 노래 직접 부르셨죠.

꼭 들어봤더니 노래 속에 막 불협화음이 난무하고요. 진짜 의도를 알수 없는 심벌 소리도 들리고. 아,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 나름대로 좀 한다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예 나름 되게 진지하게 했던 그런 음악들을 많이 닮아있다. 물론 저희보다는 훨씬 잘하시지만, 근데 이런 면들이 예더 어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근데 예, 워낙 또 곡들은 좋으니까. 근데 거기에 김광석이라는 걸출한 보컬리스트를 또 보유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쭌디가 불러드린 노래는 그 김광석 씨가 나중 이제 솔로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 불러주셨던 노래 가운데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였어요.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보라님, 김광석의 잊을까 말까? 탈락. 나무님, 잊어야 살아.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예, 잊을 건 잊어야죠. 자유영호님,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미오. 이게 뭐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미오. 기왕이면 제가 잘못 알아봤어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적어주시지. 다 탈락. 정답 문자 3938님,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명곡이에요. 옛 애인과 헤어질 때가 생각납니다. 하면서 흐흐흐 해주셨어요. 전한달 동안 밤마다 울었거든요. 아, 이 노래 김광석 씨가 직접 만드신 노래인데 뭐 이렇게 그 배경이 전해지죠. 박학기 씨 통해서 들었는데. 예, 대학교 땐가 뭐 자취방에서 이제 보내야 하는 사람을 두고서 예, 창밖에 내다보다가 입김이 불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잖아요. 그 쓰고서는 다시 지우고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노래예요. 맞습니다. 연천 고구마님, 예, 저 이 노래로 회사에서 1등 했어요. 박수 세례 엄청 받았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언제 연천 고구마님의 노래로도 한번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5169님, 듣기 평가 참여하려고 조금 전에 가게 문을 닫고 뛰어서 집에 왔어요. 오늘 하루 고단한데 좋은 노래 들으니까 힐링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뛰다가 또 괜히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어? 조금 좀 늦게 할까? 11시 넘어서 5169님 생각해서. 아, 4024님, 예, 이달 행사가 많아서 카드값을 잊고 싶어요. 아, 행사도 많으시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요즘 그 조의금으로, 부의금으로 돈이 진짜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막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어디 가니? 몇 시에 가? 기왕이면 같이 맞춰서 갈까? 이러면서 아, 이번 달에만 얼마인지 모르겠어. 일은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주고받는데 아이고, 예, 들어올 일들만 좀 많아.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

군대 아무데나 보내셔도 됩니다. 또 무료인 덩덕궁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봉봉 서방 럼블피쉬의 노래입니다. 비와 당신.

이게 진짜 의견이 많이 갈릴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벌어지긴 벌어졌네요. 막판 가서 과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가 라디오 막 가족처럼 같이 이렇게 함께 매일 만납니다만, 사실 남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도전하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도전하세요. 이렇게 보통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뭘 해보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의 득표율로 하지 마가 나왔어요. 이야, 3152님, 지금 하시는 사업 꾸준히 잘 되길 응원한다는 게 저희들의, 예, 다수 의견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만큼 우리 그 이음 가족분들이 청취자 한분한 분을 진짜 내 가까운 지인처럼, 내 가족처럼, 예, 아끼신다라는 것도 있고요. 물론 도전하라는 것도 같은 마음으로 주신 건 확실히 압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새로 일을 뭔가 시작한다라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아주 박빙입니다만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도전을 하라고 예, 옆에서 응원 주시는 분들 그 용감함도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괜찮을까? 괜찮을까? 예, 주변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거든요. 예. 아, 뭔가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그 내, 응? 그 설렘을 간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없나?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던데 벌어놓은 거 많으시면은 그냥 해도 된다고.

신해철 씨의 먼 훗날 언젠가에 이어서 김필 씨의 청춘까지 듣고 왔습니다. 원곡자이신 김창원 씨의 목소리도 같이 조금 들을 수 있었죠. 저도 많이 불러봤고 참 많은 분들이 커버했던 노래인데, 야, 김필 씨 버전 넘어설 수 있는 커버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고민을 살펴봤어요. 의견 보태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선물 당첨되신 분 명단은 선곡표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준님, 아, 예, 경호원님이시죠? 오늘은 울산에서 열린 프로축구 울산 대 서울 경기 경호 업무 끝내고 마무리 중입니다. 저 이름 바꾸세요. 홍길동으로.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언젠가 어디서 우연히 저하고 한번 꼭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이명준님 꼭 저한테 아는 체 해주세요. 케이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한우백년, 이 곡은 강원도 민요입니다. 정선아리랑이나 강원도 아리랑과 함께 강원도 산

어쿠스틱 악기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따뜻한 느낌의 연주를 들려주죠. 한국적인 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민요를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할까요? 한국의 젊은 소리꾼과 일본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조화 한번 느껴보실까요? 송소희와 어쿠스틱 카페 한 500년입니다.

한을 노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한을 좀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 같죠. 예,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된 싱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에서 예, 이 음악을 만든 뜻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 없이 흐르고 섞이는 물처럼 음악도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섞이고 흐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3329님 여기가 느긋한 사랑방인 것 같아요. 로뎀트리님 500년은 욕심이 너무 과했다. 저는 120살까지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살면 가족에게 민폐일까 봐요. 아 진짜 소박하시다 로뎀트리님. 120살 휙 지나가요. 한 250살까지만 삽시다. 예. 한 250년 사자는데.

잘 끝나길 바라봅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뭐 잘하실 거예요. 수면 내 뭐지? 수면 마취 하시게 되는 거죠? 마취빨이라 그러나 그것도 잘 받으셔야 될 텐데, 예전에 가수 아이유 씨가 그 방송에서 했던 그 수면 마취에 관한 에피소드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아이유 씨가 종합 그때도 뭐 검진 받는 거겠죠, 건강 검진. 마취 주사가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돼. 마취도 안된 채로 검사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언니 저 아무래도 특이 체질인가 봐요, 제가 마취가 잘안 돼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네, 끝나셨습니다. 그랬대요. 예. 2849님도, 어? 잠이 왜안 오지? 그러면 끝났다고 깨워주실지도 몰라요. 7637님,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로 꽉 채워주셔서 혼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입니다요. 내일 또 만나요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시긴요. 이제 이불 속에 푹 담가 놓으세요. 내일 아침까지 꼼짝 마시고. 아, 행복하다는 말입니다요. 내일 또 만나요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시긴요. 이제 이불 속에 푹 담가 놓으세요. 내일 아침까지 꼼짝 마시고. 4278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음밤을 듣고 있으니 아주 고급스럽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정말요? 자, 고급진 방송 이제 마칩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 가수 유미 씨 모십니다. 작년에 한번 나왔었죠?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 그 사이에 경연대회에 출전하셨더라고요. 미스트롯 4. 예, 아주 기가 막힌 무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내일 자세하게 얘기도 들어보고 라이브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인가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 의미 있는 글이듯이 사랑이 담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오늘 토머스 머튼의 글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렴구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찌그덕 찌그덕 어여차 이런 의성어를 한자로 표기하면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가 됩니다. 물가에 살면서 산에서 사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노래하는 화자의 그 여유로움이 충분히 전해지는 노래죠. 12가사의 하나 어부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기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곡 관악영산회상 중에 골랐는데요.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서울악회의 연주입니다.

관악기에 쭉쭉 뻗어내는 그런 선율이 시원하게 들리네요. 관악 영산 회상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중에서 우조

일소백미생이 태진의 여질이라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촉하였으니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 서러하노라. 태진은 양귀비를 말하고요. 명황은 당현종, 그리고 마외는 양귀비가 도망하다 죽음을 맞이한 곳 마외파를 말합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에 음악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마치 기적의 마약처럼 들린다. 음악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수명이 연장된다고 한다. 퀼슈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CD 또는 MP3 자료실에서 수명 연장약을 얻을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뇌 화학작용이 바뀐다. 직업 음악을 하면 효능은 훨씬 더 강하다. 얼마 뒤에 심지어 뇌의 해부학 구조가 달라진다. 신경이 더 두꺼워지고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는 호기심이 있고 음악의 문법을 감지하는 좋은 감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음악이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고자 한다. 또한 예상 적중과 뜻밖의 놀람이 정교하게 혼합될 때 즐거움이 생긴다.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언어에서처럼 음악에도 문법이 있다. 음악도 우리가 기대하는 문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 결론, 음악은 노화를 방지하는 전달 물질이다. 합성 마약은 잊어라. 음악이 가장 핫하다. 음악은 시간의 마약이다. 치매 역시 최근에 음악 치료가 큰 진보를 보였다. 뇌졸중 이후 치료와 평안에 음악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음악은 또한 최고의 예방법이다. 그냥 음악을 해라. 그것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현악영산 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이오규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서 음악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이 노화를 방지하는 전달 물질이고 특히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우울증에 음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증명됐다는 내용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독일의 작곡가가 쓴 글이라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듣는 곡으로 추천한 음악이 바흐나 모차르트였는데요. 제가 만약 이런 글을 썼다면 아마도 지금 들으신 영산회상의 상령산이라든지 가곡과 같은 음악을 추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양 작곡가가 쓴 글이라서 예로 든 것이 서양 음악이라는 점 감안하셔야겠죠. 물론 바흐나 모차르트도 혈압 낮추는 데 좋지만 우리 음악에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별한 곡들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곡을 들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궁금합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 수명이 연장된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국악산책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도 여러분의 건강 증진 또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이번에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전라북도 지역 전승의 산조입니다. 지금 주로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산조가 전라남도째인 김창조 계열의 산조인데요. 신관용류는 이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시작 부분이 계면조로 시작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끝마무리도 계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초기 산조의 명인으로 활동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영채, 박한용, 박학순 이런 분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신관용류는 이영채의 산조를 이어받아 전승했습니다. 이번에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서은영의 가야금, 강정렬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웠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일주 명창에게 판소리도 배워서 산조와 병창 모두의 일가를 이루었고요. 창작음악 연주에도 능해서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농악가락 준비했습니다. 농악을 구분할 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얼룩에서 개야야야 밤사람 보군삼 개가야 함부로 짓지를 마라

불인 내 동방에는 정제지신 남방에는 적제지신 서방에는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도 나 황제지신 우방지신 하강하야 소환성취를 발언할제 상악발 늙은 양친 호동나무 상상미에 봉황같이 점지하고 설랑하자 소원만세영이라 무쇠 목숨 돌끈다라 천만세지를 점지해

떠날지 대명당에다 집 이때 가중금 연신수가 됐던 할지 대명당에다 집을 짓고 수명당에다 우물 파고 물복을 나흘러들고 구령복은 사려들고 송아지복은 맹맹 껑충껑충 뛰어들지 시시계 문 만복내 일일소지 황금줄 나지면은 물이 맑고

0: 신선기가 되려 얼마나 얼싸 좋다 두둥둥 동계야 대간에서 알아 항항항야 에야야 좋다.
1: 개타령 들으셨는데요.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음악이 최고의 약이란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음악은 그걸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은 노화를 방지하고

이건 무슨 군이? 적벽과 세타랑이로구나. 산천원 험주원하고 수목원 총재가 번디 마른건 눈사이고 전봉 바람에 진디 핵무원다 끊어지고 화초 목실이 없었은지 생각하지 바람에 진디 핵무원다 끊어지고 화초 목실이 없었은지 생각하지 울자만 넌 적벽의 객사원규 고향 예별 한조들이 좋았습니다.

가면 삼고수치반길 후여진 잔목두영크러진 풀림을 참차 감채야 양복 후여

0: 보리 없이 키 큰 장성, 취한을 찡그리고 노목을 질시 은은히 서 있거나 조져보고 깜짝 놀래면 여봐라 정우가!
1: 예?
0: 날다리 우뚝 섰는 처장사, 예 모든 얼굴 같구나! 그것이 바로 창승이오. 어? 장변의 한장가냐? 아니오, 승상이 실언이 들린 너기를 모르시오. 화룡십리길 장승보고 그다지 놀래신단 말이오? 그래? 품은 건 곧 날 새길 리 없더니 요만한 장성놈이 나를 속여? 내어봐라, 그 장성놈 잡아들여라. 좌우 군병 소리치고 장성 잡아들였거늘 정옥이 시켜 분부하되 목신으로 승상께 이혼격동하니 훈법으로 참으리라. 초조급심 풀라하고 술에 취하여 조우되니 피문간 창성 홀경이 현공근근던데 천지 만복 삼겨 떨쩌고 각색 초목이 만자나 유소하신 몫이 부모규선으로였고 헌원신은 작추거거지자불토시 부모규선으로였고 헌원신은 작추거거지자불토하였으니 그 남문 편타간별 석상 거두고 동복동 보현 금감부하르고 대한대문 설상을 비껴가르고 땀풍가를 지전해.

아.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동동 뜨는 잔지럼에 오물조물에 묻혀가지고 네모 번뜩 두레상에 은저범을 맞춰놓고 소담하게 두 담아놓고 노인네는 찬진미라 젊으신네는 감색이라 뒷동산에 올라가서 멍그럭대래키 둘러차고 고사리를 꺾어가지고 줌짐이도 꺾어가지고 요놈의 고사리 가져와서 설렁설렁에 추려가지고 벌어졌다 벌감에 휘휘 둘러간져가지고 태양에다 말려놓고 요뭉치 조뭉치 해가지고 용상에다 모셔놨다. 낭군님 지사가 돌아왔네. 달걀 같은 동소태다 되작되작 또 삶아가지고 낭군님 지사를 차려놓고 인갓 잔채를 차려놓고 인갓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축원하길 비난이다 비난이다 오늘 저녁에 오신 조상 반이나 잡수고 응감하고 우리야 낭군이 오셨거당 자손의 명복도 빌어주고 자손의 금전도 풀어줘요 오늘 저녁 오셨거든 많이 많이 나 잡수시고 극락으로 잘 가시오.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충청도 나물 노래였습니다. 소리의 김점래였습니다.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고구마 순 이야기 나눴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고구마 순을 늦여름 대표 제철 식재료로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열량은 가벼운데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와 칼슘, 칼륨 같은 무기질이 풍성했고요. 또 자외선과 거친 자연 속에서 식물이 제 몸을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낸 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알차게 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 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만나볼 음반은 광주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2019년 새 음원 시리즈 정다령류 곧제 가야금 병창입니다. 이 음반에 담긴 총 18곡 가운데 심청가 중 방아타령을 골라봤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악기를 품에 안고 직접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르인데요. 곧제라는 말은 옛 고의 지을제, 즉 오랜 옛 방식의 투박한 멋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주

대학병원 연구를 보면요. 검사를 받은 성인 5명 중 1명꼴로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위 내시경 조직 검사에서는 균이 없다고 나왔는데 피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헬리코박터균은요. 위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뭉쳐 살기도 합니다. 조직을 떼어낸 바로 그 자리에만 마침 균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평소 소화불량이 심하거나 위궤양, 위암, 가족력이 있는데 내시경 결과는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 결과만 믿고 안심하기엔 찜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시경처럼 힘든 검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숨을 풍선처럼 후 불어서 확인하는 요소호기 검사나 또 대변검사, 피검사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균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1부 마무리 곡 영남농악이었습니다. 연주의 두레페 사물놀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그리고 도서관 밖 지역 서점에서도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9월 9일 진주시 보틀북스에서 오서 소설가가, 오는 12일에는 밀양시 청학서점에서 남수 시인이 도민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책 속에 담긴 한 줄의 문장이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새로운 계절을 살아갈 단단한 힘

0: 내 읽을게 들어봐.
1: 예.
0: 자, 시여 생철병이 불운 행사시 우유창창 하늘천 축시 생지 허지요

하면 문상가 치우동서남북 중앙토색의 누왕 천지사방 몇말리 화루가 왈지우 연대목조 흥망성수왕불의금지주 우체홍석희자 주연 홍범구족들부름 제재문생소약중에 화급하라그것지만 어제 송덕장헐씨고 취재어 이름다리 억조장생경양나 당구전을 나눈 오건시에서 백가거를 처간 영상의 촬영 세상 만사 생각의 달빛과 같은지라 시부야동군 날이 기방부터 기울지 28수 하도 낳서 충성공지를지 가령금대 속창가 원앙금치의 자수

내가 높거든 내 팔을 비고 이만큼 물을 아올데 삼복성년 구슬 땀에 수서대서 더울소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주장 혼자만 가방 어서 다시 보고 싶어질 악삼 추운 가을 추 우리가 일어나 백발이 구면 소년풍 두른 거들 수 남목 한천 잔바람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일 누비거나 형 등 뒤에 엎여서 흙 장난치고 그렇게 놀았죠. 그게 하루 일과였잖아요. 네. 코 흘리게 동생을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었고요. 골목길 어기 넓은 마당이 곧 우리들의 유치원이자 배움터였던, 그리고 놀이터였던 시절이니까요.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처음 들어선 게 1897년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개항 이후에 부산에 머물던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세워졌던 거라서 우리 땅에 세워졌어도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던 셈이죠. 그 후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유아 교육기관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 역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1942년만 해도요.

한참 흐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은요, 도시에 사는 아주 넉넉한 부잣집 아이들이나 큰 마음 먹고 보내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지방이나 시골 마을에서는 유치원이라는 간판조차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1980년의 통계만 보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전체 어린이의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의 아홉은 그저 흙바닥 뒹굴고 들판을 달리고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자랐던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뚫레 뚫레입니다.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뚤레뚤레였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립니다. 그렇게 귀하고 드물었던 유치원이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일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줄 손길이 절실해졌던 거죠. 이후 1982년 드디어 유아교육에 관한 법이 마련되고 나라의 예산 지원도 해마다 쑥쑥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 동네마다 자리 잡아서 취약전 아이들의 94%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요즘 유치원 풍경을 들여다보면 또 한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동무들과 뛰놀며 세상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서 영어 유대 유명한 교육 이론이 깃들어 있어서 세상 참 똑똑해졌다 싶으면서도요. 문득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선 그가며 어둑어둑 해질녘까지 놀던 저의 어린 시절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정해진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가을의 건조한 기운을 조하다고 표현하는데요. 피부가 당기고 목이 칼칼해지는 것도 조한 이 계절에 느끼는 변화지요. 그런데 몸이 메마르면 잠이 잘 안 오고 소화도 불편해지면서 마음에 화가 나기 쉽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조해지고 화해지는 것을 잘 살펴야 하는 계절인 셈이죠. 다행히 가을의 건조함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 내 꽉 차있던 눅눅함과 열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선선한 바람도 들어오고 음악이 들어올 여백도 생기니까요. 자, 몸도 마음도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챙기면서 올가을 잘 지내보죠.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용돈 한 달에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자녀에게 또 얼마 주시는지, 여러분의 용돈은 얼마인지 그런 용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로 1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로의 노래 듣습니다. 계절이 남긴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용돈은 얼마인지 문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청년 세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낸 음악입니다. 1월이 저고리가 연주하고 부릅니다. 풀어라.

0: 하겠니?
1: 이야
0: 이야
1: 이야.
2: 잘 들으셨죠? 가사에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땡은 어떤 새일까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함은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철새예요. 보기 드려요. 1번 제비, 2번 두루미, 3번 기러기, 4번 따우기. 좀 어려워요. 그럼 이 동요 생각해보세요.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땡땡땡, 구리구리구리구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3: 네, 창호가 오늘은 강원도 명주의 그물 당기는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홍성나기.
3: 강원도 명주의 그물 당기는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야,
1: 손발이 시려워 내 못하겠니.
0: 이야
1: 이야
0: 이야.
2: 자,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히면 되는데요. 찬바람에 울고 가는 철새, 어떤 새일까요? 창호가 힌트로 알려준 동요에도 나오잖아요.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0: 오늘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풍물꾼 로자쌤님도 정답 2번 기러기 앞으로 읽어도 기러기 뒤로 읽어도 기러기 하시면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까지 재미난 단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기러기였어요.
0: 딩동 단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기러기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저번 날에 안 좋은 퀴즈 낸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0: 아, 기억나지. 가야금 줄을 하나씩 받치고 있는 받침대. 이걸 안족이라고 하는데 기러기 발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잖아.
1: 아, 안 까먹으셨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좀 빨리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57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549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579 범장기지 떡, 7549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경기 작가 제비가 듣습니다. 이호연의 소리입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또 세게 연주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기가 많다고 해서 흥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단출한 그 북장단 하나만으로 또 장구 연주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흥이 차오를 수 있잖아요. 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에서는 이 흥을 그루브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드럼 베이스 딱 두 악기만 잘 연주해도 막 몸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춤추고 싶어지고 흥이 나는 거죠. 자,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존 메이어라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가 만들고 부른 노래인데요. 와, 악기 연주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쫄깃쫄깃한 게 아주 그냥 흥이 넘칩니다. 그루브가 넘친다는 거죠. Still Feel Like Your Man 이란 노래고요. 원래 존 메이어가 블루스 기타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기타 연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곡이 얼마나 흥이 넘치게 되는 건지 그런 데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존 메이어의 프로듀서적인 능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딱 필요 흥이 넘치게 되는 건지 그런 데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존 메이어의 프로듀서적인 능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노래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기타 연주를 하고요. 기타 솔로 길게 연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야고를 정도, 얄미울 정도로 맵시 있게 기타가 조금 나왔다가 조금 들어갔다가 조금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till Feel Like Your Man, 밋밋하지 않은 최소

존 메이어의 Still Feel Like Your Man. 박하사탕님이 한디 추천곡 할 때쯤 제가 늘 설거지 하는 시간인데요. 리듬 타면서 즐겁게 설거지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손가락 관절. 이 그루브를 탔겠네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RR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바로 만나보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생일 축하합니다.
1: 와,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0: 오늘 생일이시죠?
1: 톱스타의 톱 가수님께, 아티스트님께 이렇게 직접 예, 생일 축하 노래도 듣고

0: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연간 418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청년층 같은 경우에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을요. 지금은 어릴 때 이 지원을 받다가 19세가 되면 네.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지원 금액이.
1: 아, 성인이 됐으니까 직접 네. 벌어서 좀 내라 뭐 네, 이런 뜻일까요?
0: 좀 그런 거죠. 그래서 450만 원이었다가 19세 넘으면 100D 확 줄어들어요. 지원 금액이.
1: 아, 성인이 됐으니까 직접 네. 벌어서 좀 내라 뭐
0: 네,
1: 이런 뜻일까요?
0: 좀 그런 거죠. 그래서 450만 원이었다가 19세 넘으면 170만 원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앞으로는 34세 이하까지도 기준 금액을 45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두 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치아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완전 무치아 환자까지도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1: 보험료는 동결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넓혀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잘 됐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짜 좋다고 다들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그러

0: 분노나 공포 같은 감정을 자극하고 예.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할 때 이용자 반응이 커진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1: 그래서 더 그렇게 하는군요. 무속인들이.
0: 네. 그렇지만 뭐 그 이런 과정에서 예. 영상 올리고 뭐 댓글 달고 이런 과정에서 한 사람의 피해가 또 한 번 이렇게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실이 있는 거고요.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도 타인의 죽음에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더 씌우고 궁금증, 불안증을 이제 조회수로 바꾸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관심이 자극적인 소비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 느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는데요. 요즘 계속 끊이지 않고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티빙이네요.
0: 네.
1: 이 티빙이 피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 받기 시작했고요. 아, 그런데 탈퇴 회원도 보상받으려면 재가입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0: 네, 일단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이 되니까
1: 예.
0: 이제는 뭐 나만 하는 게
1: 그냥
0: 있나.
1: 그냥 냅둬 싶은 마음도 사실 들어요.
0: 그런 상황이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또 이제 분노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피해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일단 이번 티빙 사고는 생각보다 유출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1: 예?
0: 정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활성, 휴면, 탈퇴 계정 포함해서 중복 기준입니다. 약 3,900

0: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네요. 피해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1: 정말 너무 피곤해요. 나의 시간과 나의 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건 보상이 안 되느냐. 사실 사람들이 또 화가 나는 거는 이게 미국 기업 같은 데였으면 예. 이런 거 뭐
0: 징벌적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1: 보상 많이 걸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배상 배액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업들이 항상 좀 배째란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이게 또 피해 보상 기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거 신청하려면 티빙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근데 이미 탈퇴하신 분들도 다시 가입해야 돼요.
0: 오호.
1: 그럼 이거 하겠냐고요.
0: 그 하겠냐고요, 진짜.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뭐 내가 했었나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1: 네.
0: 일부러 또 확인하려고 여기 또 재가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뭐 티빙 이거 뭐 문자 왔는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개인정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했어요, 저도.
0: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네, 것 같아요. 빵빵 터지는 게.
1: 그래서 이거 뭐 확인한다 이런 것도 귀찮고 의욕도 없는데 뭐 물론 티빙 입장에선 뭐 그래요. 신원 확인을 해야 되고 매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 생각은 이거죠. 아니 개인정보 관리 부실하게 해서 이제 정이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로그인하라고?
0: 그러니까요. 예. 시간을 엄청 써야 되는 거니까요.
1: 그리고 보상받는 것도 티빙 보라는 얘기라서 구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0: 예.
1: 그럼 비구독자가 활용하지 못하는데 또 제가 입을 뭐 해가지고 보상받으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티빙도 온라인에서 이제 뭐 현금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날치의 노래 의심 들어보죠.

0: 중국에서 논란이 된 염색 상추 소식입니다. 상추를 더 싱싱하게 보이려고 색소를 입혀서 만든 게 바로 염색 상추라고 하는데요. 야, 별게 다 나오네요. 예전에 뭐 가짜 계란,
1: 계란,
0: 삶은 계란 막 이런 거
1: 네.
0: 있었잖아요.
1: 저는 그 가짜 계란 이런 것들 보면서 저 가짜 계란을 만드는 정성이 더 들어가
0: 그렇잖아요. 닭을 키우지.
1: 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염색 상추 기사들이 줄줄이 떴어요. 중국의 한 블로거가 줄기상추에 색소를 입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사도 그렇고 이제 사진이 안 나오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염색 상추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궁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0: 궁채?
1: 예, 줄기상추. 우리가 이제 중국산 줄기상추로 궁채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0: 오호.
1: 그 궁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예.
1: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그 쌈싸먹는
0: 쌈싸먹는
1: 그
0: 그,
1: 상추는
0: 그건
1: 아니에요.
0: 아니고,
1: 예. 근데 중국 현지 당국이 논란이 되자 업체 53곳을 조사를 했어요.
0: 예.
1: 그랬더니 6곳에서 불법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 우와.
1: 근데 원래 자연상 생각하시면 되고,
0: 예.
1: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그 쌈싸먹는
0: 쌈싸먹는
1: 그
0: 그,
1: 상추는
0: 그건
1: 아니에요.
0: 아니고,
1: 예. 근데 중국 현지 당국이 논란이 되자 업체 53곳을 조사를 했어요.
0: 예.
1: 그랬더니 6곳에서 불법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 우와.
1: 근데 원래 자연 상태 농산물에는 이렇게 식용색소 같은 색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간 일부 수입하는 물량이 있어서 식약처가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0: 예.
1: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8건을 긴급 수거해서 검사를 했고요.
0: 예.
1: 그 결과 지금까지 식용색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0: 오, 그건 다행이네요.
1: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0: 단순하게 뭐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거 넘어가지고 우리 왜 RR 뉴스에서 그동안 텍스테이프 다뤘던 거는
1: 네.
0: 필사 유행이라든가
1: 맞다.
0: 그리고 그걸로 뭐 다른 굿즈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책하고 자신의 취향, 개성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컨텐츠처럼 소비하는 걸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사실 민음사는 이런 텍스트 힙을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 회사예요.
1: 오, 그런 걸 잘 하나 보네요. 마케팅 같은 것도.
0: 마케팅의 달인이죠. 원래 이야. 그 민음사 TV라고 유튜브에 개설을 하고
1: 예.
0: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진짜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여기 출연하는 직원들은 막 예능에도 나오고 우리 왜 지난주에 라이브 출연하신 그 그룹 있잖아요.
1: 네, 술탄 업데이트.
0: 네, 있고요. 네, 거기 멤버가 이제 김간지 씨 있잖아요.
1: 김간지. 예.
0: 그분이 또 여기 민음사 직원분하고도 뭐 채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이제 유명 셀럽이 되셨거든요.
1: 됐네요.
0: 여기 민음사 네. 직원들도
1: 우와.
0: 예 예능에도 출연하고 그럴 정도인데
1: 책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0: 네, 근데 요게 보다 보면 진짜 빠져드는 게 고전이나.

0: 이 책하고 이 책 중에 이게 이겨. 그럼
1: 맞아요.
0: 16강 진출 뭐 이런 식인가요?
1: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은 출연자는 나는 이게 이겨 했는데 아 나는 이건데 아니면 나도 이건데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어떤 그런 민음사와의 사람들과의 그런 공감대, 라포를 형성해 왔고
0: 그러네요.
1: 대표적인 그런 마케팅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 막 우리나라 이제 책도 너무 안 읽는다. 출판사 업계가 사장되고 있다.

0: 그래서 출판업계가 어려운데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좀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출판사 직원들은 저렇게 똑똑하구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저도 지식을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니까
1: 예.
0: 보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빵에서 누가 누가 유행이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독서로 입문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책갈피까지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결국은 이제 책갈피 꽂을 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좀 여러분
0: 예.
1: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 금요일 코너 생선 작가도 얼마 전에 코너 속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쓴 책인데 사람들이
0: 냄비 받침으로.
1: 그러니까요.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서 생선 작가 김동영의 책도 많은 관심
0: 아,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신간이 나왔군요.
1: 그러니까요. 아, 2024년
0: 네.
1: 책이긴 한데
0: 아.
1: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0: 네.
1: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RR뉴스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강인봉, 김영섭, 자전거 탄 풍경의 두 멤버입니다. 이분이 부르는 노래는 그대를 위한 생일 선물, 소중한 그대, 조현정 시사평론가에게 띄워드립니다.

들한테 장단과 그런 이야기를 다 적으셔서 지금 악보가 그게 남아있죠. 오토바이 타다가 또 다시 넘어지셔서 엄마도 걱정도 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게으리 하지 않으셨어. 이 음악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 이 자체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리 숨어 있는 걸 알겠다는 걸 아시면서 이걸 무소하게 그 형식에서 딱 들고 나오셔서 대중화되어 음악만으로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무용반주부터예요. 여태까지 구세에서 썼던 그 형식의 중요한 음악들을 장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쏙 들어서 알맹이를 들어다가 정말 예술로서 그 음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시거든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제목입니다.

0: 있는 공연이 열립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정회석 명창의 기획공연 정회석과 함께하는 보성소리 눈대목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선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을 아우른 보성소리로 심청가의 주요 눈대목을 들려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 관현악의 지난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협연의 연대기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목 그대로 협연을 통해 국악관현악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무대인데요.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다섯 편의 협연곡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무대는 1978년에 만들어진 이상규 작곡의 대바람 소리입니다. 초기 창작 국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금명인 이용구가 협연합니다. 이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박범운 작곡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사막장이 펼쳐집니다.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만나 우리 장단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작품으로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함께합니다. 1990년대엔 이준호 작곡의 생황협주곡 풍향이 이어집니다. 생황연주자 김효영이 협연합니다. 2000년대 이후의 음악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널드 웜에게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에서는요. 전통 산조의 즉흥성과 리듬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내고 김영섭의 가야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은 최지혜 작곡의 첼로 협주곡 미소입니다. 첼로와 국악관현악이라는 조금 색다른 조합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첼리스트 홍진호가 협연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자, 첼로와 국악관현악이라는 조금 색다른 조합으로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첼리스트 홍진호가 협연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극장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